0: 센터 글로벌 축제 한마당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한중 우호동의협회도 중국 전통 의상, 전통 놀이,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1: 那现场呢，大约有400名学生参与。比起坐着听，这是中国文化，那是中国文化。那还不如让孩子们自己穿一穿，玩一玩，做一做，记得更快啊！说不定回家以后还会很认真的给爸爸妈妈们当小老师呢。
0: 맞아요. 문화 교류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죠. 같이 웃고 직접 해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 那么第二条啊，就是我们在关注季节性劳动者的人权和劳动环境问题。
0: 8월 18일에는 전북 지역 베트남 계적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기관과 이주민 단체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 那么对于这类问题啊，最怕开完会就结束。那真正重要的是要弄清楚问题到底发生在哪里。劳动者遇到困难时候能找谁？那后续有没有持续性的管理和帮助？
0: 한중 우후 동의협회도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겠죠?
1: 那么第三条啊，就是今天我旁边的这位美女主持人啊，雅欣姐。那么雅欣姐呢，想给大家分享的喜事。
0: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 전 그 8월 21일에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특히 박사 졸업생 대표로 연설까지 하게 되어 저에게는 더욱 뜻깊고 잊지 못한 졸업식이었거든요. 협회 회장님과 임원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那么再次给我们雅欣姐一些掌声啊！那么，对于像第四条呢，那么就是在到了我们的8月28号，应中国驻光州总领事馆的邀请，韩中友好同情协会会长及家属、主要干部一行访问了总领事馆，并与总领事馆方面进行了交流。
0: 네. 구진치 총 영사님께서 그동안 한중 우호 동의협회가 한중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점을 격려해 주셨고요.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1: 那么这样的交流啊，也让彼此有了更多的了解。希望今后协会能够继续发挥民间交流的桥梁作用，为韩中友好增添更多的力量。
0: 네, 앞으로도 이런 만남과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那么第五条啊，就是在8月30号将举行劳动人权支援案例会分享会。那么来自不同国家和地区的活动人士交流会拖欠工资、工伤等实际案例，以及遇到的问题时如何诉讼、如何寻求帮助。
0: 언어와 정보가 부족하면 사실 권리가 있어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정보 제공과 연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1: 那么希望以后啊，我们说拖欠工资这个词的机会越来越少。那好了，协会的动态呢就先到这里。接下来我们今天的主角要登场了。
0: 어느새 9월입니다. 가을은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신 게스트에게는 정말 특별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那么今天呢，我们要聊的是一个非常温暖啊，也是非常真实的话题，从一个人慢慢变成两个人的旅程。
0: 오늘은 예비 엄마 가몽 씨 그리고 가몽 씨의 어머니를 함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중 동행 라디오에 다시 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생활도 생각도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은 너무 거창하게 말하기보다 제가 실제로 겪은 작은 변화들을 편하게 이해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大家好，我是佳木的妈妈，第一次参加广播节目，还有点紧张呢。不过今天聊的是女儿怀孕，我想我应能说不少。
2: 那么今天这个组合啊很有意思。那一位是已经当了20多年的妈妈，是资深选手；那是一位是正在进入新手村的准妈妈。那我们就看看两代人的答案到底有什么一样和不一样。
3: 좋습니다。그럼정말처음부터시작해볼까요？
2: 而且我们今天不做这个孕期知识的考试啊，也不用背这个标准答案。那我们更想听到的是一个充满爱的家庭在等待宝宝的时候，那真实的一天到底是什么样的？
1: 这样我就放心了。要是考试，我可没准备。
4: 엄마는준비안해도할말이많잖아요。
3: 그럴게요，가문씨。
4: 네。
3: 처음임신사실을확인했던순간이있잖아요。사실저도많이궁금하거든요。아직도기억나시죠？
4: 네，당연히기억하죠。결과를보는데기쁘고설레기도했지만제일먼저든생각은이게진짜라고였어요。드라마처럼소리를찌르거나눈물을펑펑 흘리지는않았고요。한동안그냥바라봤어요。아진짜시작됐구나。
2: 是啊，就那像我们刚才佳梦说的一样，那有时候人生的大事儿呢，反而不是哇的一声，而是安静几秒钟之后，突然意识到啊，好像从今天开始，我要开始变得不一样了。
4: 맞아요，배가나온것도아니고겉으로는달라진게거의없었는데마음속에서는이미엄청큰변화가시작된느낌이었어요。
3: 그리고한정다문화가정이라는점에서도조금특별하게느껴졌을것같은데요。
4: 네맞아요，아이가태어난다는건저희부부두사람만의일이아니라한국과중국두가족이더가까이연결되는일이기도하잖아요。이제우리가족의새로운이야기가시작되는구나라는생각을많이했어요。
2: 那阿姨啊，其实我想问您一下啊，就是第一次听到女儿怀孕，您的第一反应是什么？
1: 当然高兴了，高兴完了马上就开始担心，她一个人在韩国，吃饭怎么办呢？产检怎么办呢？不舒服的时候怎么办呢？做妈妈的就是这样，女儿说我很好。我脑子里已经把10种情况都想完了。
4: 진짜예요，제가엄마나괜찮아라고말하면엄마는이미다음질문3개를준비하고있어요。밥은잠은병원은，
1: 我不问才奇怪呢。
2: 那这就是妈妈的自动更新型模式系统啊，那孩子长多大都得问。
3: 그래도어머니가한국에오신뒤는두분다마음이조금편해지셨겠어요。
1: 过来以前我每天靠视频聊天，他一不接电话，我都怀疑是不是不想让我看他有没有好好吃饭。
4: 엄마，그건진짜카메라문제였어요。
2: 那看来妈妈真正担心的不是这个不接电话的问题啊，而是那几分钟看不见佳梦，然后就是感觉好像佳梦没有好好照顾自己。
4: 확실해요，엄마가너무세세하게챙길때는엄마나이제애기아니야싶다가도또없으면허전할것같아요。결국잔소리도사랑이라는걸요즘더느껴요。
3: 그러면임신후일상에서가장크게달라진건뭐였어요？
4: 저는나자신을돌보는방식이달라졌어요。예전에는바쁘면잠도줄이고밥도대충먹고운동도했다가안했다가했거든요。그런데지금은제몸상태를훨씬자주확인하게돼요。
2: 那以前照顾自己啊是有空再说，现在呢就变成了这是今天的首要任务。
4: 맞아요，특히음식볼때기준이완전히달라졌어요。예전에는맛있나가장첫번째이었다면지금은단백질은충분한가채소는먹었나너무한쪽으로치우치지않았나를생각해요。
1: 他现在吃一顿饭特别复杂，以前说好吃就行，现在会说这个蛋白质不够，这个碳水有点多，再来点蔬菜。我有时候觉得他不是在吃饭，是在开营养会议。
0: 그걸 인정해요. 저도 가끔 제가 너무 웃겨요. 그냥 밥 한 끼인데 머릿속으로 분석을 시작하거든요.
3: 그래도 예전처럼 최종 숫자만 보는 식당 관리와는 느낌이 다르겠네요.
0: 네, 지금은 살을 빼기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내가 잘 먹은 게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1: 我现在也跟着他学了一点，怀孕不是一句多吃点就行，吃得合适，身体舒服更重要。
2: 那不过这里啊，也要提醒一下咱们的听众朋友，每个人的孕期的状况和情况是不一样的。那别人适合的饮食和运动呢，也不一定适合自己。这个呢，还是要根据产检结果和医生的建议来调整啊。
0: 맞아요. 저도 비교적 편안하게 지나온 편이지만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3: 특히 임신 이야기는 주변에서 조언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누구는 저렇게 한대 같은 말도 많고요.
0: 맞아요. 감사한 조언도 많지만 너무 많이 들으면 오히려 헷갈릴 때도 있어요.
2: 所以啊，我们希望呢，今天我们加盟的意见呢，可以帮助到大家。我现在也学会了，慢慢学会了，经验可以参考。
1: 但女儿自己的身体感觉和医生的建议更重要.
3: 그렇죠. 그러면 몸의 변화 중에서 이건 정말 예상 못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나요?
0: 네, 저는 잠이 달라졌어요. 원래 아침 잠이 정말 많아서 늦잠 자면 해가 꽤 높이 뜰 때까지도 잘 수 있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새벽이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질 때가 많아요.
2: 나 밤에는 怎么 봐?
0: 그래서 낮에 다시 자요. 저는 낮잠이라고 안 하고 2차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 10중 8구 2차 수면충이에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 워낙 더웠잖아요. 가족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 혼자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에어컨 온도를 계속 확인할 때도 있었어요.
2: 那睡眠和怕热呢都算是比较常见的问题啊。那加盟我想问你一下，你觉得最神奇的变化是什么？
0: 아기의 태동이에요. 처음에는 배 안에서 살짝 꿈틀거리거나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있어도 이게 아기인가 그냥 배에서 나는 느낌인가 헷갈렸어요.
3: 언제 아 이게 진짜 태동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0: 초음파 검사할 때였어요. 화면 속 아기가 갑자기 다리를 쭉 뻗는데 제가 전에 느꼈던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 이거였구나 싶었죠. 그 뒤로는 배에서 툭 움직이면 우리 아기도 파티 시작했네 해요.
2: 从我知道有一个宝宝到我好像真的能感觉到他在里面动，哎，那个感觉好像一下子是不是就不一样了？
0: 네, 정말 그래요. 아직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태동 하나만으로 아, 진짜 여기 있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3: 그럼 남편분도 태동을 같이 느끼시나요?
0: 아, 그거 제일 웃겨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움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빨리 와 지금 움직여 하고 부르면 남편이 와서 손을 딱 올려요. 그러면 정적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2: 宝宝估计心里头的 QS 啊是什么？爸爸来了，好，那我先下线。
0: 맞아요. 남편이 한참 기다리다 포기하고 가면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벌써 낯을 가리나 하고 둘이 같이 웃어요.
1: 我第一次摸到胎动的时候也觉得特别神奇。以前我总觉得怀孕是女儿告诉我的一件事。
2: 真正摸到那一下，才觉得宝宝好像在跟家里人打招呼。那胎动还有家庭群上线的感觉啊。그럼
3: 저희가 음악 듣고 볼까요? 좀 쉴까요?
2: 那我们接下来来听一个音乐吧。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서 쌍점 검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긴장하면서도 기대가 돼요. 특히 초음파 보는 날은 오늘은 또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이 조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한마디가 정말 안심돼요.
2: 阿姨，我问您一下啊，是不是女儿一回家，您就先问宝宝是不是怎么样了？
3: 对呀。 他说完我回来啦，我就想问宝宝怎么样啊？
1: 엄마는 너 괜찮아? 보다 아기는 괜찮아?가 먼저예요. 초음파 사진 보여드리면 아직 잘 보이지도 않은데 누구 닮았는지 연구합니다.
3: 现在看不出来，也得先研究研究。那么长辈啊，看。
2: 这个超声照片的想象力好像一般要都比这个医生丰富一点。
0: 외국인으로 병원에 다니면 언어는 어땠어요? 일상 한국어와 의료 한국어는 또 다르잖아요.
1: 맞아요.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검사 이름이나 의학 용어가 갑자기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때는 남편 도움도 많이 받아요.
2: 那么日常韩语是没有问题啊，但是不代表咱们这个医学的韩语呢也能马上听得懂。那怀孕以后呢，好像又是等于多修了一门这个妇产科专业的韩语，是不是这样，佳梦？
1: 네, 재밌는 건 임신하면서 한국어를 또 새로 배우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가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면 속으로 오, 나 이제 이 단어도 알아듣네 하고 혼자 뿌듯해요.
2: 那我们家梦啊，不光升级成这样的准妈妈，那么她的韩语词汇量呢，也应该是要有这个快速的提升吧。
0: 그럼 임신, 출산과 관련한 공공 지원도 직접 알아보셨나요?
1: 네.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하면 엽산제나 철분제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처럼 출산 전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다만 대상과 내용은 지역이나 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꼭 보건소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那这一点真的是非常重要啊！节目里听到的是有这些渠道，但是真正申请的时候，一定要看到自己所在的地区、身份和医院的官方条件。
0: 그렇죠. 특히 타국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那么接下来啊，我就是想问问阿姨了。那么来到韩国陪女儿后，您最大的感受是什么？就是终于能亲眼看着她了。以前打电话打视频，她说挺好的，我也不知道到底好不好。现在她吃什么，睡得怎么样，有没有出去走一走，我都能看得见，心里踏实多了。
1: 엄마가 온뒤제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집에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귀찮으면 대충 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3: 怀孕了，饭当然要好好吃啊。
2: 哎呀，听这语气就知道哈，这家里的饮食管理委员会的主任是谁了。
1: 그런데 식사만 해도 세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엄마는 임신했으면 잘 먹고 많이 보충해야지라는 쪽이고, 저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我们那个年代，很多人确实就是多吃多补。现在年轻人会看营养搭配，知道得更细。
2: 那所以现在家里的这个餐桌上啊，可能同时有两套的理论。妈妈说再吃一点，然后女儿说已经营养够了。네,
1: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보통 엄마가 한 숟가락 더 줍니다.
3: 她吃不吃是她的事儿，我夹不夹是我的事儿。
0: 서로 다르지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 엄마에게는 직접 살아온 경험이 있고 저는 지금 새롭게 접하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4: 而且啊，我个人认为，就是阿姨来到韩国，那不仅仅照顾的是家梦，而且自己也应该是在适应新的语言和生活环境之中吧。对，很多习惯都不一样，但是因为是女儿，就慢慢适应吧。
0: 어머니는 운동도 꾸준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4: 哦，我在国内是跑团的一个成员，也学过科学跑步，断断续续跑了6-7年了。其实最早跑步是母亲节，有一年母亲节，佳梦叫我一块去跑步，然后就这样跑开始我的跑步生涯。
1: 네, 엄마 체력이 저보다 좋아요. 한국에 오면 저 챙기느라 운동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저를 챙기면서 본인 운동 시간도 꼭 만드세요.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2: 나 자멍, 你自己怀孕了之后，你还运动吗？
1: 예전에는 운동 목적이 체중이나 몸매였다면 지금은 체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출산과 육아를 잘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자는 쪽으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고 불편하면 바로 쉬는 게 먼저예요.
4: 他有时候运动的气喘吁吁，我就会担心他是不是运动强度太大了。那所以啊。
2: 听这个两位的意见呢，就是最后还是那句话，运动呢不是为了完成任务啊，孕期呢尤其不能跟这个别人去比较，那身体的舒服安全它更为重要。
0: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 두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나요?
1: 네, 저는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외가 가족은 중국에 있으니까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那以后啊，家里就有可能会出现一个很有趣的场景。那爸爸呢，对着我们宝宝说韩语，然后外婆呢，对着我们宝宝说中文，然后妈妈呢，看情况两边切换。
1: 아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게 자 오늘 중국어 단어 5개 외우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집 안에서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4: 我就一个简单的愿望，希望外甥女儿以后能听懂我说话，这样我跟她说悄悄话的时候，不用女儿来翻译。
1: 그런데 엄마가 중국어로 잔소리하면 제가 옆에서 못 들은 척할 수 없겠네요.
2: 那以后宝宝啊，可能是我们家里面语言能力最强的人，谁说什么他都听得懂，然后谁也骗不了他。
0: 두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어를 하나 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결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1: 네, 맞아요.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함께 있는 집이구나 하고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2: 那我们前面啊，其实都聊得挺温暖的，但是佳梦，我虽然我不是母亲啊，但是我心里头应该是知道的，就是怀孕呢，肯定不可能都是每天岁月静好的状态。那有没有就是说现实中发生的这种小烦恼，或者是小郁闷，这种小情绪有吗？
1: 당연히 있죠. 그건 배고픔이에요. 어떤 날은 저녁만 되면 나 오늘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싶어요. 그러면 집에서 뭘 먹을지 찾기 시작해요.
4: 네, 会到处找吃的.
1: 그렇다고 무조건 참거나 아무거나 먹지는 않으려고 해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가끔은 중국 음식이나 달달한 디저트가 정말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0: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1: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도 가끔 정말 먹고 싶은 건 조금 맛있게 먹어요. 저는 임신 기간을 매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것 같더라고요.
2: 那么所以啊，我个人理解，那就是今天吃的好呢，也是一天；然后今天呢，我胃口没有，不想吃也是一天；那我今天累了，我就多休息一会儿。哎，我今天我睡起来了，有精神，我想多运动一会儿也是一天。那么我觉得怀胎十孕呢，它不是考试，就没有必要每天要用固定的章程来去框架自己，这也不是不需要我们去打满分。맞아요.
1: 제 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가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2: 我现在呀也比刚来的时候放松了一些，开始我什么都想管，后来我发现他自己其实也在很认真地学习照顾自己。那这可能也是母女关系的一个新阶段啊。妈妈呢，其实现在还在照顾着我们家梦，但是呢，也要慢慢相信家梦正在成为妈妈。
4: 那么阿姨，我呢还想再问您一个问题啊，就是从知道女儿怀孕到现在，您觉得她的最大的变化是什么？我觉得她成熟了很多。以前她再大，我还是觉得她是我的女儿，很多事情我要操心。现在她自己也当妈妈了，开始为另一个生命考虑了很多事情。
1: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뭉클하네요. 저는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야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보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조금씩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0: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도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1: 네, 이건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키우게 될까 생각하면서 제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니까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2: 나 아이, 님 요메요 이句话呢 향대 자만 지장 출생의 바바 쇼야.
4: 希望他顺顺利利、健健康康的出生，以后平安快乐。也希望他知道，不管以后在哪里生活，他在中国有外公外婆，在韩国也有爱他的家人。
0: 정말 따뜻한 말이시네요. 자, 다 힘드시죠? 우리가 음악 듣고 올까요?
2: 네, 咱们现在来听一首好听的音乐吧。

0: 어이.
1: 오젠드만 늘
0: 오젠드만 늘
1: 아오 지동 고로유에
0: 오젠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신 중이거나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1: 네, 저는 몸의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모든 걸 예전처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단 지금의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원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모르는 건 물어보고 힘들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2: 我觉得这一点特别重要。人在国外，身体不舒服，听不明白，拿不准的时候，不要什么都自己扛着，该问就问，该求助就求助。
3: 这不是全部都准备好了才有资格当妈妈啊，而是呢，我觉得好像人生就是这样，我们一直在成为妈妈，也在这个路，这条道路上呢，边走边学。
1: 네, 완벽한 엄마가 되기보다 아이와 함께 조금씩 성장하고 싶어요.
3: 那10个月听起来好像真的很长啊，可是真正说起来呢，它又是有很多这种小事情组成，比如说啦，像我们第一次产检，然后呢，比如说再到后面的一顿饭、一次睡不好、一次胎动、一次生病，但是我又没有办法吃药，然后还有这种各种各样的事情，比如说家梦和妈妈工作上面的事情可能也会有，然后或者是这种等等，那么。 还有一句啊，就是还有比如说像我们阿姨说的，佳梦，你吃饭了吗？你得赶紧给我好好吃饭了。像类似这种的话，什么想法呢？
1: 저는 그건 진짜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쵸. 사실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한국에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강웅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했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 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1: 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임신 중인 분들도 하루하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기 속도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也祝所有正在等待新生命的家庭平安健康。
3: 那么今天再次谢谢我们佳梦和阿姨啊，那么也祝佳梦和宝宝接下来的生活呢，能够一切顺利。
0: 두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몽 씨도 뭐 요새 뭐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진짜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요. 저도
1: 네.
0: 운동 좋아하거든요.
1: 네.
3: 아, 我记得好像是不是雅欣姐特别喜欢运动啊？是。
0: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스트레스 푸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라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헬스장 가기도 하고, 폴댄스 하기도 하고, 또 거기 러닝도 해요.
3: 但我感觉哈，真的好像我得跟着阿姨和雅欣姐学，因为为什么？我感觉好像就是我每天一直，我一有压力，我不是选择动，我是喜欢吃。然后呢，我就也会发现自己的身体的这种为了健康啊，会有一点点，会有这种很大的负担。
0: 잘 됐다. 어차피 그 자기가 지금 박사 수료했잖아요. 그쵸? 같이 해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0: 부를 거예요, 나중에 진짜.
3: 네. 약속해요.
0: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한종 동해 라디오 정보 제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면서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 那么今天呢，我们就是接着以这个湖源大学为例，然后聊一聊在韩国生活的多文化家庭成员外国人。然后呢，就是如果想重新再走进校园的话，可以关注哪些学习机会？这里面啊，我们不念招生简章，我们是直接听上学的人来怎么说。
0: 마침 오늘 게스트인 감원 씨가 후원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죠. 임신 이야기 끝나는데 또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바쁘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1: 네, 괜찮아요. 오늘 할 말 말아서 다 하고 갈게요.
3: 那佳梦，你愿不愿意在咱们这个节目里面说一下啊？你为什么是想重新开始学习？这个契机是什么？
1: 저는한동안앞으로어떤일을해야할까어떤분야를공부해야할까고민이많았어요그러다가후원대학교에서강의를하고있는두춘매회장님을통해후원대학교를알게되었고제성격과장점을봤을때치유생학과랑잘맞을거라고조언을듣고치유생학과에대해알아보고도전하면좋을것같아서도전하게되었습니다
3: 那么如果你这个重新上学然后不只是为了再拿一个学历而是先找到了自己真正想学的也愿意继续做下去的方向我理解的是这个意思吗
1: 네학교생활을하면서가장좋았던건모르는걸질문했을때그냥지나치지않고설명을들을수있다는점이었어요질문할수있는기분이분위기가있으면훨씬마음이편해요
3: 那么佳梦啊同样我还是有一个比较好奇的问题那么像在这个的过程中也一定和你在之前在咱们节目中说这个比如说怀孕啊这种小困难这种那么现在咱们又重新开始在湖源大学上学了那所以在这个过程中是不是也会有这种困难的情况发生呢
1: 네어려운경우도있죠특히치유생은이론만배우는게아니라실습도있어서처음에는긴장했어요그런데하나씩직접해보면서아나도이걸할수있게됐구나하는성취감이커요
0: 저도이야기를들으면서갑자기생각나는것은뭐냐면아까그저희그조춘매회장님을통해서후원대학교를알게되었고그리고뭐전체적으로봤을때성격이나장점은잘맞을것이라고생각을해서가게됐잖아요근데사실그냥조언을듣고나서바로갈수있는그어떻게보면모든사람은그냥조언을듣고바로갈수있는거아니잖아요정말 네. 대단한것같아요
1: 네조언만듣고바로간거아니고그냥제성격에저희성격에또맞고제가치과에서일을해봤다가그쪽으로관심도있는것같아요
0: 맞아요사실우리가전공을 선택할때도일자리를찾을때도자기가좋아하는거진짜내가하고싶은거그리고의미부여하고같이있게생각을해야만우리가잘할수가있잖아요
1: 네
0: 정말진짜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그리고또전공외에도방학중에서도뭐무슨뭐자격증과정에도참여했다고요안쉬어요괜찮아요
1: 네맞습니다괜찮아요그후원대학교에서는학생들이취업과창업에도움이되는자격증을매번방학동안저도진행해요저는이중언어강사세계문화지도사같은교육과정에도참여했어요새로운분야를배우고사람들을만나면서나에게이런가능성도있구나발견한게더큰수확이었어요
3: 是的像刚才啊雅欣姐她不是提到了吗就是说这个咱们都是利用这种放假这种时间然后周六周天利用自己休息的时间去参加那么在这个过程中啊会有一些什么难点或者是哎这种比较不太方便的地方因为事实上啊是我本人现在呢也是和哎佳梦咱俩是一起的对吧我记得咱俩当时是一起拿的那个双语言讲师资格证然后还有那个世界文化指导师资格证然后呢因为现在啊就是佳梦呢他可能就是因为这个孕期然后加上他自己的工作也特别繁忙所以呢一开始我们是一起又报了这个儿童料理指导师的这个资格证还有这个学校安全指导师的资格证但是我呢是后面这两个我还是去按时参加了但是可能给我个人最主要的感觉吧就是像因为像我呢不是属于 湖源大的学生，我是旁边泉州大的这个在留学生。那么所以呢，像通过湖源大这种链接，然后去了解咱们的资格证，好像我觉得好像客观上也是弥补了一种我高中时代并没有去好好学习的这种遗憾。因为就是那句老话嘛，你欠多少之后补多少，就一直就给我是这种感觉。其实尤其是像我现在呢，就是一边在写着这个博士论文，然后一边又要考资格证，然后一边呢又要就是工作的这个情况啊，其实很多时候我觉得这个成年人重新在学习最大的门槛其实不是考试，因为我觉得反而考试你提前背一背记一记，你用心看那么24个小时好像也能记进去点东西，但是反而是反反复复的在一直问自己心里的状态啊，是不是我现在行动好像有点晚了呀，看我这个韩国语，哎呀看我这个学习成绩，看我这个论文进度，然后再看我这个业绩能力好像都差人家点儿，那是不是，哎呀，就每天反正就是反复焦虑100万次。
1: 네, 저도처음에는그런생각을했어요. 많이 망설였어.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대학에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나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호원대학교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학교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도 운영하고 있는데요.현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이주여성과중도입구자녀에게는4년간등록금을지원하고아직국적을취득하지않은경우에는2년간등록금을지원한뒤투픽취득등일정요건을총축하면계속해서장학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특히저는학생들의상황에맞게수업환경을마련해주는부분도참좋다고생각해요. 토요일주말반에는아이가있는학생들도부담없이수업에참여할수있도록자녀돌봄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 교대근무를하면서도공부하고싶어하는외국인근로자들을위해일요일에도수업을운영하고있어요. 사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다시 공부까지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유로 대학 진학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그런분들에게호원대학교는다시한번새로운꿈에도전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느낀 부분이라 이야기하다 보니 호원대학교 자랑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도 혹시 지금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이 때문에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0: 네,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 라는 말이 참 좋네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학기를 듣다 보니 가몽씨가 어느새 호원대학의 홍보대사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아까뭐그자랑한것같다고말씀하셨잖아요.근데제가듣다보니까충분히그냥자랑해도돼요.엄청잘하고있으니까요.그쵸?학교생활이얼마나좋으면이렇게자랑하고싶은이야기가많을까싶기도하고요.
1: 네.
0: 새로운도전을시작해서열심히공부하고있는가몽씨.저희도계속응원하겠습니다.
1: 네,사랑합니다.
0: 혹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도 후원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이 계시다면 후원대학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후남심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굳이 그 후원대학교 학습만 자격증 반을 참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도 다 참석 가능하는 거죠.
4: 是的，因为像我呢，就不是湖源大的学生，我是泉州大学的学生，然后呢，就是也是为了自己的这个未来的这个进路嘛，就是想着说是看能不能多学一点。那以后呢，我有这些资格证，我是否就是去这个社会上，我跟人家竞争的时候，可能会有更具有优势，然后。
0: 就是通过我们协会，然后看看想能不能报名。哎，结果的话，湖源大学这边是都收的。嗯，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런 기회도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쵸? 그리고 학교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혜택이 많다는 것만 보기보다는 나의 생활 여건과 잘 맞는지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몽 씨도 아까 그냥 조언만 듣고 물론 조언을 들었죠. 근데 자기의 상황과 맞는지도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였잖아요. 수업 시간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통학은 가능한지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등록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어 교육이나 자격증 과정처럼 실제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찾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시작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문 씨의 이야기처럼 도전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4: 对，但是其实哈，我个人也感觉，就是别只看学校好不好四个字儿，然后要看现在这个东西适不适合我，然后呢，也别说是想着，哎呀，这个地方它可以这样那样，哎，这个学校好，或者是那个学校它就是，比如说像咱们刚才这种资格证考取的会比较多，但是其实。 最重要的目的不是我们为了要考资格证而去考资格证，也不是为了我们要去好的学校就去好的学校，因为事实上你没有这个资格证也是可以工作的，但是你没有在好的大学里面，我们也是可以找到很就是自己心中很满意的工作。那所以的话，我觉得要看自己当下的情况。就比如说，像大家有工作的话呢，那我就需要找一些可以跟我自己时间调剂的。 那么，比如说是像佳梦这种未来可能还会带着孩子啊，或者是再比如说像我这种韩国语还不是特别熟练的这种的话，那么对于我们的语言系统还有它的这个环境的话，我觉得会是更重要、更为考虑的一部分。
1: 네, 그리고 직접 문의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나 필요한 준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4: 那么，如果咱们现在收听节目的这个各位听众朋友，如果你也是正在寻找这个职业方向，或者是想学一门能够真正能用得上的专业，然后不一定啊，是我们一下子现在就是必须马上要。 去决定它，我们可以先了解，先去问，然后呢，或者是自己呢可以实践一门课，或者是他的这个实操的这一部分课。然后我觉得有了这个过程之后，我们再去做决定，也许啊，你那个时候的决定呢，就是我们最新的开始。
0: 맞아요. 그리고 배움은 꼭 스물살에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는 것도 충분히 좋은 출발입니다.
1: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많아졌다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4: 那么，而且现在啊，你还是这个学生加准妈妈的身份啊。那么，像九月份咱们开了学之后，是不是这个时间安排会更复杂一些呢？
1: 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하려고 해요. 몸 상태를 먼저 보고 학교 일정은 미리 준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하고요.
0: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 한다는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해내려고 하고 근데 사실 힘들잖아요.
1: 네.
0: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법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공부도 삶도 결국 오래 가려면 자기 속도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네요.
4: 这啊就是人生学习的意义啊咱们一下上高度了家人们那么就是不一定要马上呢改变自己的人生我们可以先试着让人生有多几个选项我们不知道选什么的时候应该知道自己最不想选什么其实反而也是很好的选择
0: 맞아요. 그리고 호원대학교를 포함해 관심이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있다면 최신 모집 요강과 지원 제도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4: 那么今天呢，从这个协会的动态聊到这个加盟的怀胎十月啊，然后又从这个怀胎十月的准妈妈呢，要聊到咱们再重新学习。看起来话题真的是，其实啊，都是围绕着同一件事，但是好像我们的人生中呢，又会不断的出现新的阶段，然后我们也会在每一个阶段呢，重新认识自己。
0: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종 덩일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아신이었습니다.
4: 那我是浩南，那么再次感谢啊，我们加盟和加盟的妈妈，一个孕妇现在大着肚子来参加我们的节目，真的是很荣幸啊。然后还有我们加盟的妈妈大老远从中国来，也真的是非常的不容易。那也感谢正在收听的每一位听众朋友。那么我们下期再见。
0: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拜拜。
0: 再见。
1: 再见大家。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진행자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라디오는 청취할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방송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저희 스포츠 전북에서는 지난 8월에 4주 동안 스포츠 전북을 특집으로 마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스포츠 추억을 느끼셨는지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배드민턴의 박주봉 감독님, 그리고 프로축구 초창기 홈런왕 김봉현 감독, 그리고 투수 전주 기전대학교 김태원 감독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 포맷으로 전북현대 프로축구 소식과 전라북도 체육회를 연결해서 돈에서 펼쳐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스포츠를 방송해드리는 유일한 방송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죠. 항상 출연해주시는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을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나 더위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2: 예, 잘
1: 네,
2: 지냈습니다.
1: 어제 저녁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날씨가.
2: 네네.
1: 네. 자, 그 전북 현대가 최근 5경기, 이제 지난 토요일 거 빼고 재배하고 인천, 김천, 울산, 부천, 제주와 경기를 해서 1승 2무 2패로 매우 부진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그 원인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죠.
2: 전북이 그 최근 경기, 5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들은,
1: 네.
2: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중원에서 오베르단의 이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으로 그 전북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들이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상대팀에게는 상당히 좋은 분석거리가 될수 있고, 또 상대팀이 경기를 준비하는데, 전북이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 전술적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베스트 11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지 않았나.
1: 네.
2: 굉장히 더운 날씨였잖아요. 이게
1: 그렇죠.
2: 로테이션하는
1: 영역했죠.
2: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2: 예.
1: 그 5경기 중에서 보면은요, 인천, 부천, 제주와의 경기를 보면은 공격 부분에서 득점력이 매우 부진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전북이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경기 분석을 우리가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1: 네.
2: 그 문제점이 결국 상대가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했었을 때, 그 공간을 전북이 뚫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의 그런 답답함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하프패스 이후의 공격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이 앞전에 그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2: 네.
1: 중앙 박스 안에서 진입하는 유기적인 원터치 패스가 예민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2선에 침투하는 파괴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 감독으로 입장에서는 교정을 좀 하고 말이죠. 수정도 하고 새로운 작전이 좀 나와야 될 텐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2: 사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을 보면 우측에 김동준 선수의 그런 빠른 공간에 대한 침투, 그거 외적인 것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1: 그렇죠.
2: 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전술적 운영에서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 그렇죠.
2: 전북이.
1: 그렇죠. 네.
2: 그 부분들은 사실 센터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또 그를 담당하는 선수의 역할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박신석 선수가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들이 전체적인 전술적 운영에 조금 답답함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중간 지역을 총지휘하는 지휘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 뭐 그렇게 뭐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네.
1: 네네. 자, 이제 포항과의 3차전에서 2대 0으로 간만에 승리를 했는데 전체 흐름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2: 뭐, 그날 경기를 보셨겠지만, 전반전 같은 경우는 두팀다 팽팽한 상황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북이, 전반을 잘 넘겼고요.
1: 그렇죠.
2: 어쨌든. 그래도 후반에 그 이승우라고 하는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를 전북이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던 경기였고,
1: 네.
2: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뭐 3선, 2선, 1선 계속 움직이면서 굉장히 그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 후반에. 이런 것들이 뭐 자신이 득점도 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또 수비하는 과정에서 또 헤더가 또 어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0: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전북의 승리보다는 이날 경기는 이승우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1: 네네.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필드에서 뛰는 많이 뛰는 강상윤 선수가 안 보이고 이제
0: 네.
1: 이승우 선수가 거의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골을 넣고 또한 도움을 주었는데 한 골의 도움을 아무튼 뭐 완전 100% 이승우 축구 샵이었어요. 그래서 승점 42점으로 리그 2위를 탈환을 했는데 선발 선수 구성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0: 뭐 보편적으로 전북이 큰 변화는 가져가는 팀은 아닌데 이날 왼쪽 측면의 수비수를 김하준 선수를 썼고요. 그다음 미드필드에 김진규, 강상윤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 부분을 지금 간보하고 그리고 지금 그
1: 이영재?
0: 이영재 선수가 미드필드에 나오면서
1: 네.
0: 전체적으로 그 중원의 플랫한 형태를 가지면서 중원의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0: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네. 뭐 아주 심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인 에이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슈그웨이하고, 감보아와 이영재 선수가 나와서, 전제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마 노장답게 말이죠. 아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김진규, 강상윤과 감보아, 이영재의 조합,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좀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0: 글쎄, 전 그날 경기를 보면서 이 전에 있었던 경기보다는 중원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공격의 측면에서 이영준 선수가 갖고 있는 왼발의 킥의 능력이, 이영준 선수가 출발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난이 조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전북이 이제 전반전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두세 번의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포항의 선수들이 슈팅을 잘못 때린 거지 거의 갖다 주는 득점이었거든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날 따라서 포항 포수진들이 슈팅이 골키퍼에게 다 갖다 줘요, 전부. 그래서 야, 이것도 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0: 사실 그 수비의 불안 요소는 뭐 어느 팀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날 뭐그 김영빈 조이제 그이형 패스가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깔끔함이 좀 없었고요. 김하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그 공간들의 커버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센터백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상황에서 뭐 수세 차례 실점 위기들이 나타났지만 또그 과정을 또잘또 슬기롭게 넘겼고 또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후반에 기회를 만들고 득점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결국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하준 선수가 공격을 참가하고 백코트가 늦어질 경우에는 포항이 이기용과 원기종 선수가 맞아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한 두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넘겼습니다. 자, 후반전에 양 팀의 공격이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후반전 평가를 좀 해주시죠.
0: 사실 후반에는 이승우 선수의 경기였다고 봐야 되죠. 이승우 선수가 2선 경기가 안 되면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참여도 했고 또 공격 쪽에서 그 상황을 풀어놓는 데 아주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사실 그 우리 예상은 이미 했지만 조르지와 주닝료가 후반에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대로 또 선수 교체를 포항에서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선수들이 흐름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에서 이승우가 득점했던 부분들 또 이승우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상대를 굉장히 부담을 주게끔 만들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전북이 이제 후반에 두 골을 득점을 했는데, 1만여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골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고요.
0: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드에서 이영재 선수가 왼발의 킥에 대한 정확성은 아마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볼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하는 공간에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그 볼을 이동준 선수가 측면에서 안으로 인피치를 끌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사실 이동준 선수의 어시스트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 볼을 뽑고 들었을 때 이승우 선수가 그 박스 안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1: 그렇죠.
0: 그 흐르는 볼을 그냥 논스톱으로 슈팅한 볼이 그냥 득점을 하게 되고
1: 네.
0: 여기에서 아마 그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그날 경기에 많은 것들에 관여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바로 또 3분 후에 디아고의 골도 역시 이승우가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디아고가 넣는 골 장면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0: 사실 그 티아고가 득점했던 장면들은 티아고는 득점만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선수들은
1: 네.
0: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하기 전북이 전체가 안으로 당겨져 있었고요.
1: 네.
0: 그 상황에서 그 포항의 골키퍼가 볼 처리하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압박했던 선수가 이탈로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탈로가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고 그 볼 처리가 이승우 선수의 위치에 왔고 이승우 선수가 헤더로 그리고 그 볼을 떨어지는 볼을 티아고가 득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기들이 의도한
1: 네.
0: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면으로
1: 네.
0: 이대형을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1: 네네. 사실은 어제 그제 펼쳐진 그 축구 경기가 관중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득점이었어요. 시원스럽게 하고 또 압박 수비에서 볼을 커트해서 그걸 또 슈팅으로 처리해서 골로 만드는 장면들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줬던 것 같은데
0: 네네.
1: 앞에서 이제 김진규, 강상윤 또 이 김혜건 선수가 이제 지금 해외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
1: 그 선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제 김혜건 선수의 그 정말 새내기의 그 아주 그 빠른 동작들,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그 경기가 상대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전북 선수들이 많잖아요. 오늘 네. 어제 그 이번에 포항전에 승리했던 간보와 이영기 선수도 미드필드 선수고 김진균, 강상윤 선수도 전북의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상대 팀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내서 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1: 네.
0: 충분히 뭐 이영재 감보가 그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믹스해서 상대 팀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전북이 연승을 쌓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른 선수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감독님과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감독님은 거의 고정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0: 네.
1: 변화가 이제 감독에 따라서는 좀 주고받고 또 상대 팀에 따라서 이미 상대 팀이 전북이 나오는 그 스타팅 멤버들을 머릿속에 아시잖아요. 항상 그 멤버가 나가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 신의 김혜건 선수가 이제 세르비아의 지베르다로 이적을 했는데 어때요, 감독님? 서운함 점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0: 사실 그 김혜건 선수가 세르비아 지베르다로 이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
1: 그렇죠.
0: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사실 전북의 입장에서는 전북의 공격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자원이 이탈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또 동기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고려한 전북의 어떤 대승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북 구단에 참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 네네.
0: 네.
1: 사실 그런데 전북이 너무 선수를 자주 내보내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1년도 못 뛰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내보내야죠. 그런데 전북한테는 항상 손해요. 할 만하면은 중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는데 이제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모레 아주 중요한 경기 강원 FC 이 참 얄미운 팀인데 이 팀도 있고 또 주말에는 팀 순위 1위 서울 FC와 경기가 대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0: 네네.
1: 강원 FC와의 경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0: 참 뭐 강원 FC 뭐 팀 자체의 끈끈함도 있지만요. 이
1: 네.
0: 직전 경기 사실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했어요, 강원이. 자기 그 홈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안양을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북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1: 그렇죠.
0: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선수들의 체력, 또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전북이 원정이에요.
1: 그렇죠.
0: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북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것 같지만, 사실 전북이 지금 어제 2대0으로 이겼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 연승에서 참 문제를 자꾸 만들거든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비기고 오고, 아마 이번에 솔직하게 이제 강원을 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면, 정말 전북이 마지막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예상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그제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스타팅 멤버가 아니라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대답을 그냥 부상입니다라고 한 것은 큰 부상이 아니라 강원전하고 서울 FC와의 주말 경기를 대비해서 이 선수들을 쉬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강원 FC가 현재 승점 40점으로 4위인데 전북하고는 네. 전북이 42점이니까 2등이란 말이에요.
0: 네, 네, 네.
1: 2점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겨버리면 이 저 강원이 2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네, 네.
1: 이 강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주말에 서울 FC 이 아주 승승장구예요. 이 팀은. 이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 두 팀 생각하면 저는 가끔 잠이 안 와요.
0: 네, 네,
1: 네. 네, 네.
0: 아, 사실 뭐 강원 경기는 지금 원정에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1: 네.
0: 그 경기의 연승으로 네. 포항전이어서 강원을 연승으로 하고 왔을 때의 전북에 대한 분위기
1: 네.
0: 또 전북에 대한 그런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들은 홈에서 또 서울을 맞이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마 서울을 이기고 마지막 그 반등할 수 있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때 이 두 경기로서 전북이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라고
1: 네.
0: 하는 중요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원 FC 그다음에 서울 FC와의 경기 이 두 경기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승권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1, 2, 3위 안에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상당히 정 감독도 팀을 이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그쵸, 잘 들었습니다.
0: 네네.
1: 네네. 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이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네네. 항상 들으면 목소리가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또 8월에 말이죠. 낮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이 시합하기에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정대로 그냥 가는 거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저희가 그 안전 그 점검 규칙에 맞게 또 이제 지키고 하면서 하니까요.
0: 네네.
1: 예, 대회는 차질 없이 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0: 또 응급 의료진들이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바로 응급 조치가 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자, 도민체전.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죠? 3일간?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장인 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0: 네.
1: 제63회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도민체전이 진안군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1: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대회가 열렸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0: 네.
1: 선수들은 검도와 골프, 농구, 당구, 배구, 배드민턴 등 38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화합의 장인 만큼,
0: 네,
1: 화합의 장이기도 하지만 경쟁하는 자리인 만큼 순위가, 네, 결정됐는데요.
0: 네.
1: 종합 순위를 좀 보면 1위는 전주시가,
0: 네,
1: 2위는 익산시, 3위는 개최지인 진안군이 차지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또 학생부 최우수 선수로는 전주 신동초에 재학 중인 노유린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 노유린 선수는 육상 종목에서, 네, 100m와 200m 등 3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0: 오.
1: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넘어,
0: 네,
1: 스포츠를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동력으로 활용하는,
0: 네,
1: 장기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0: 네.
1: 이 전북도는 국제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네, 실행 전략으로,
0: 네,
1: 4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전주를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겠죠?
1: 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0: 네.
1: 먼저 2036 올림픽 유치에 앞서 중소규모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전략을 추진하는데,
0: 네,
1: 이는 국제대회 개최 경험과 운영 역량을 쌓고 전북을 국제 스포츠 도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0: 네.
1: 또 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포츠 거점도 조성됩니다.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 동북권은 산악 레저 스포츠, 새만금권은 해양 수상 스포츠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0: 네,
1: 새만금과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한 국제 스포츠 교류도 추진합니다.
0: 네.
1: 이 밖에도 관광, 숙박, 문화와 연계해 소비와 투자가 지역 경제에 남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는데,
0: 네,
1: 이는 올림픽 개최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반 스포츠라는 것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 이원택 도지사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킨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게 또 진전이 되면은 계속 좀 방송해 주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자, 또 특별한 소식인데 전북 특별자치도의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장수군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요.
1: 네, 먼저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운동의 재능을 가진 숨은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0: 네,
1: 전북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0: 네,
1: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장수 종합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 체육 영재 대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우수 체육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체육회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약 20개 종목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0: 네.
1: 기초 체력, 운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0: 네.
1: 학년별 우수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체육 장학금과 교육감 표창이 수여됩니다.
0: 네네. 거기에 야구도 포함이 되죠?
1: 이 체육 영재 선발 대회는 종목별로 네. 그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 쉽게 말해 저희가 이제 그 왕중왕전 같이 그 선수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 체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음 중계 다음에 방송에 출연하는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1: 예.
0: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니 그냥 이어폰을 갖다가 끼우면서 관심을 갖고 있길래 여쭤본
1: 예,
0: 예.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예.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됐는지요?
1: 네, 올해로 이제 제 6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0: 네.
1: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0: 그러면 현재 등록된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는지요?
1: 원래 작년 대회까지는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들은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1: 이 목적이 뭐냐면 그 일반 선수, 일반 학생 중에 운동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0: 네. 네.
1: 올해부터는 이제 좀 운동부 학생들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식적인 그 집계,
0: 네.
1: 그러니까 성적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이제 듣고. 정읍 출신의 시름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다고요?
1: 네, 스토리가 좀 있는 선수였습니다.
0: 네네네.
1: 네, 당국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한건 시름 선수가
0: 네.
1: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0: 네.
1: 초등학교 때 시름을 시작해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유도로 종목을 바꿨다가
0: 네.
1: 다시 모래판으로 온 끝에 값진 결실입니다.
0: 네.
1: 이 한건 선수는 불회에서 열린 대학장사 씨름대회에서 남자대학 역사급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0: 네.
1: 이 생애 첫 우승도 의미가 크지만 학업과 운동을 함께 놓지 않고 씨름과 유도로 오간 남다른 성장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씨름 선수에서 유도 선수, 다시 씨름 선수로 전향한 것도 대단한 건데
0: 네.
1: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 현재 대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네.
0: 아주 그 장학생입니다.
1: 네,
0: 한건 선수냐. 이름이 외자구냐. 한건.
1: 예, 네, 맞습니다.
0: 당국대학교
1: 외자입니다. 한건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또 전국을 제패했어요. 전국대회에서.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0: 네.
1: 우리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대한항공배 전국대학 배구 단양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우석대는 결승에서 광주여대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했는데
0: 네.
1: 이 예선부터 탄탄한 경기력을 뽐내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딱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기남 우석대 배구팀 감독이신데
1: 네네.
0: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희 방송에도 네. 출연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팍타크로 많이 접하지 않는 종목인데 이 세팍타크로
1: 네.
0: 선수들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세팍타크로 선수단이
0: 네.
1: 전국대회에서 실업팀과 대학팀, 고교팀의 고는 활약을 앞세워 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전북 선수단은 대전에서 열린 시도대항 대회에서
0: 네.
1: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해 잇따라 입상 소식을 전해왔는데
0: 네.
1: 먼저 전북 원스포츠단 여자 실업팀은 레구 경기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더블 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우석대 또한 쿼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레구 종목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탄탄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0: 네.
1: 2일 여고 역시 더블 종목에서 3위에 오르며 전북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네.
1: 이 세팍타크로라는
0: 네.
1: 종목은
0: 네.
1: 발로 차다라는 말레이시아어 세팍과 공의 태국어인 타크로가 합쳐진 말로
0: 네.
1: 직역하면 발로 공을 차는 스포츠라는 뜻입니다.
0: 네.
1: 또 족구와 달리 바운드를 이용한 공격이 불가능해
0: 네.
1: 발로 하는 배구 또는 공중 몸놀림이 화려한 발배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석 차장님이 가끔 이렇게 새로운 종목, 많이 알려지지 않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아, 아닙니다. 더 아는 걸 알려드릴 수 있도록
0: 알려주시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세팍타크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야구 화끈화끈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네. 그 야구가 지난주에 아주 끝과 끝이 있는 경기를 했는데 우선 주중 경기는 이제 리그 6위인 NC와 경기를 했는데 또 주말에는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KT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위 NC와의 경기 그동안 내용이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에요. NC한테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KT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런데 2패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KT를 갖다가 그냥 3패로 분위기 아마 살벌했을 거예요. 네, KT는요.
2: 지금 3위냐 4위냐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0: 네. 네.
2: KT 경기에서 주말 3연승을 하면서 스윕승을 가져왔죠. 흐름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기대를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바꾸시죠. 마이크를 한번 또 이번 내내 가시면서. 네. 자, 아무튼 지난주 일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2: 네네.
0: 어제까지 분위기는 그냥 하늘과 땅과 팬들이 NC한테 2패를 하니까
2: 저도
0: 난리가 났는데.
2: 좀 많이 했습니다.
0: 이게 사실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네. 경기 내용을 계속 보면서 KT NC한테 2패하고 네. 3차전은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2: 그렇죠.
0: 야, 다행이다.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KT와의 경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2: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루 신기해.
0: 그런데 역시 그 기아의 그 저력이 보이는데 아무튼 좋을 때는 찬찬, 나쁠 때는 실망 겸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1, 2차전 경기를 우선 한번 분석을 해보죠. NC전입니다, 이것은.
2: 네. 정말 아쉬운 두 경기였습니다.
0: 네. 네,
2: 기아가 8월에 1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월간 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2: 최근 3연승까지 이어오면서 9월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NC였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NC를 상대로 워낙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1차전 패배로 2승 8패가 됐고요.
0: 네.
2: 2차전까지 패하면서 현재 2승 9패가 된 상태입니다.
0: 네.
2: 더 아쉬운 건 두 경기 모두 기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내용입니다.
0: 네네. 1차전은 2대7로 졌고
2: 네네.
0: 2차전은 2대3으로 패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
2: 그렇습니다. 2차전은 선발 시라카와가 정말 잘 던져줬거든요. 6이닝 동안 4피 안타, 5탈 삼진, 2실점을 했고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기아도 나성범의 홈런으로 먼저 앞서갔고요. 7회에는 상대 수비 실책과 김선빈의 2루타를 연결해서 동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문제는 동점 이후 추가점을 못 만든 것입니다. 7회 무사 2-3루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희생플라이 하나로 끝났습니다. 8회에도 2-1루 9회에도 2-1루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못한 게 아니라 기아는 계속 기회를 만들었는데
0: 네.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9회 말에 믿었던 이리 선수와 손영탁 선수가 등판하는 상황에서
2: 네네.
0: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끝내기 밀어내기 몰래술 했단 말이에요.
2: 네, 저는 이 장면이 네. 이번 NC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9회 말 이우성에게 안타, 블레인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2기가 시작이 됐고요.
0: 네.
2: 2사 만루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서 이의리가 김형준에게 투볼을 먼저 내주자 성형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0: 네.
2: 결국 1구 볼, 2구 스트라이크, 3구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됐습니다.
0: 네.
2: 야구에서 9회 2사 만루는 투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NC는 한 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9회 초에 2사 1루까지 만들었지만 점수를 끝내내지 못했습니다.
0: 네.
2: 결국 같은 한 점 싸움에서 NC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차전과 2차전을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2: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0: 네, 네.
2: 1차전은 7회가 승부처였고요.
0: 네.
2: 2차전은 9회가 승부처였습니다.
0: 네.
2: 1차전에서 조상우가 볼넷 3개를 내주면서 만루를 만들어주었고요. 성형탁이 블레인 크림에게 만루홈런을 맞았습니다.
0: 네.
2: 2차전에서는 9회 2사 만루에서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이 나왔습니다.
0: 네.
2: 결국 두 경기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NC가 한 수 이에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것.
0: 네.
2: NC가 한 수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밀린 경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승부처에서 한 점 두 점을 더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패한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가 왜 NC에게 약하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말이죠.
2: 예, 예,
0: 길게
2: 예.
0: 말고
2: 네네.
0: 그냥 요점만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실 거죠?
2: 네네네.
0: 네, 그걸 좀 압축해서.
2: 네, 저는
0: 왜냐하면 진 경기 계속 이 얘기하면 네네. 팬들이 별로 좋아하실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2: 첫 번째는 NC가 기아 타자들보다 투수들을 우리 그 기아 투수들을 공략을 잘했다.
0: 이렇게 이미 분석이 돼 있다.
2: 네네.
0: 그렇군요.
2: 네.
0: 두 번째는
2: 2차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대 선발 토나가 6이닝을 던졌는데 기아가 5안타를 쳤고 나성범도 홈런이 나왔습니다. 7회 무사 2, 3루까지 만들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0: 예. 결정적인 한 방을 네.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0: 그러니까 그날 NC전 보니까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호기를 탁 하고 뚱뚱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닌데. 세 번째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집중력 싸움에서 경기 후반에 한두 번의 실수를 NC는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 강팀이 경기할 때는요. 강팀하고 한 개의 볼넷, 한 개의 실책, 한 개의 폭투가 그 경기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중력에서 네.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2: 네.
0: NC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네네. 좀 부담스러운 장면도 있고 또 선수들에게 만나면 말이죠. 야, 너희들 말이야 2위, 3위 하고 있어? 우리한테 이겨봐. 뭐 그런 얘기 하죠. 연습 때.
2: 기아의 야구를 그냥 평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C에서도.
0: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아니까 네. 오래 가면 만나면 뭐 선수 분위기 어때? 네. 뭐 잘 되냐? 뭐 하면서
2: 있죠, 네.
0: 야 니들은 오늘 우리 이겨야 돼. 그러니 분명히 오할 것 같아요. 자 이제 NC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이 기분 좋은 KT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NC에게 2패 후에 기아는 홈구장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상대 KT를 만납니다. 아마 창원에서 광주로 오면 버스 안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이게 안 좋았겠죠.
0: 그렇죠. 어외 경기 해가지고 네. 뭐 연패하거나 그러면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2: 네, 맞습니다.
0: 버스 안이 조용하니 네. 말이죠. 절간처럼. 너무 잘, 제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애덤 울러의 투구가 상당히 그 1차전에.
2: 네.
0: 탈삼진을 10개나 기록을 했어요.
2: 네, 정말 울러가 잘 던졌습니다.
0: 네네.
2: 4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고 5회까지 KT 타자 9명의 모두 삼진을 잡았는 선발 전원 삼진을 기록했고요.
0: 네.
2: 6.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위가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최근 올로 투구를 보면 선발진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이번에 5연전의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은 자기 역할 다 했어요.
2: 잘 던졌습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0대2로 뒤지고 있던 기아가 8회 말 공격에서 석점을 뽑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 네. 여기에 주인공은 또 한준수가 또 한몫했어요.
2: 그렇습니다.
0: 이루타. 네.
2: 8회 카스트로와 김도영이 출루를 하고 네. 김선빈이 12구 끝에 승부 끝에 볼넷을 얻으면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0: 네.
2: 이후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따라갔고요.
0: 네.
2: 결정적인 순간에 한준수가 나왔습니다.
0: 네.
2: 이루타 하나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면서 3대2로 역전을 했습니다.
0: 네.
2: 상대 투수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만들어낸 역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대2로 역전을 시켜놓았는데 네네. 자 믿었던 9회 마을에 이일이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아. 왜 이렇게 볼이 뜨는 거예요? 왜? 아니 투수 출신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투수 출신. 왜 그러는 거예요? 볼이.
2: 저도 네. 왜 그러지? 지금 일본까지 갔다 와서.
0: 아, 그러니까. 아니 잘했어요. 네. 그 앞에 몇 경기는.
2: 그래서 이날도 꼭 이겨야 된다는 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담감이.
0: 그러니까 좀... 선발 투수와. 네네. 텃밭이 선발 투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래부터 쭉 그리고 나오는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네. 지다가 이겨서 만들어 놨으니까 부담은 잔뜩 오는데 볼은 찾고 제가 보면 손목에 스냅으로 볼을 뭐라고 그럴까요? 스냅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2: 좀 볼이... 투수가 조금 압박을 받다면요. 자기 밸런스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심장 박동도 좀 불규칙해지면서 네. 자기 밸런스를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네. 자 3대 3 이제 동점에서 9회 말 기아의 공격입니다. 주자가 1-3루 상황. 다음 타자는 김두용 선수였는데 갑자기 KT 드가웃에서 선수 딱 찍고 1루로 보내라고 사인을 왔어요.
2: 네 그렇죠. 그
0: 김두용 선수. 자동 고의 사고로 1루로 나가는 네네. 참나 아 얼마나 지금 홈런 쳐야 되는데 이 선수는
2: 맞습니다. 네. 이번 저번 주 시리즈에 홈런은 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0: 그러니까요.
2: 그 기록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김도영 선수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네.
2: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동 고의 사고가 나왔죠.
0: 네. 네
2: 그만큼 김도영을 한 방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상대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2: 팬들은 홈런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런 장면들을 통해 김도영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고종국 선수를 대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허수인 삼진 아웃으로 끝났는데
2: 네네.
0: 자 그리고 이제 연장 10회 말에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나는 고종국 선수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변우혁 선수가 이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2: 변우혁 선수 칠 것 같더라고요.
0: 네?
2: 칠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아 그랬어요?
2: 네. 네. 네. 이날 뭐 주인공은 변우혁이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2: 10회 말 박정우와 정현창이 출루를 했는데
0: 네.
2: 김모령이 희생 펀트로 주자를 진루를 시켰고요.
0: 네.
2: 그리고 한준수를 자동 고의 사고로 보내면서 1사 만루가 됐죠.
0: 한준수도 고의 사고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2: 네. 네. 그때 변우혁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0: 네. 네.
2: 초구 포크볼이 가운데로 들어오자
0: 네.
2: 그대로 받아쳤고 비록 홈런은 아니었지만 아주 큰 타구였죠.
0: 네.
2: 큰 희생 플라이가 됐습니다.
0: 그렇죠.
2: 8월 26일 이후에 네. 첫 타석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변우혁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상당히 그 원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네네. 않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게 그렇죠.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1차전 연장전에서 승리한 기아는 2차전 경기에서도 KT를 6-4로 아주 시원스럽게 이깁니다.
2: 네네. 이날 경기는 고참 선수들이 참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양현종 선수를 위하여?
2: 네네. 양현종 선수도 뭐 잘했지만
0: 네.
2: 5이닝 3실점으로 잘 버텨줬고
0: 네.
2: 타선이 답답한 상황에서 김선빈. 김선빈 선수가 3루타가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0: 네.
2: 여기에 하주석 선수의 결정적인 수비와 전상현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나성범의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양현종 선수가 좀 맥주값을 많이 내셔야 되겠네. 그 동료들한테.
2: 네, 정말
0: 10승한다는 게
2: 그렇죠.
0: 어려운 거예요.
2: 10승이죠.
0: 아, 그럼요.
2: 그 나이에.
0: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이가 아니더라도 네. 대단한 것은
2: 네.
0: 새내기들 소위 말해서 잘 던지는 150km씩 던지는 선수들도 10승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0: 그런데 2년 만에 10승을 했단 말이에요.
2: 네.
0: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이제 동료들한테 김선빈 선수가 술 마시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 뭐 형 뭐 밥 좀 사라. 뭐
2: 사야죠.
0: 당연히 사야 돼. 빡뿌려야 돼요, 양현종 선수. 그래야 이런 좋은 그런 네. 내공들이 나옵니다. 자, 기아의 왕 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2년 만에 10승,
2: 네.
0: 196승 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0: 곧 이렇게 되면 올해 200승 욕심 내고
2: 그러니까요.
0: 네,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2: 네.
0: 열몇 경기 정도 남았으면
2: 스무 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남았어요.
0: 잘하면 로테이션 돌아오겠는데 네 다섯 번은
2: 200승 하면 뭐
0: 이거 저 연봉도
2: 어마어마하죠.
0: 또 연봉 내년에 은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내 네. 명령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2: 지난해 7승에 그쳤는데 올해는 10승.
0: 네.
2: 38세 나이에 참 의미 있는 1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꾼 장면은 김선빈의 3루타였단
2: 네,
0: 말이에요.
2: 맞습니다.
0: 네.
2: 3대3 동점 상황에서 나온 3루타가 사실상 경기 흐름을 바꿔놨거든요.
0: 네.
2: 최근 장타가 많지 않았던 김선빈이 우중간을 가르는 장타를 만들어냈고 이어 카스트로의 땅볼까지 나오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0: 네, 네.
2: 후반기 김선빈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0: 네. 자, 제가 2차전 경기의 그 최고의 수비 장면 아주 돈을 주고도 못 보는 장면. 야, 그걸 이제 주인공인 하주석 유격수가 이제 상대가 친 타구를 말이죠. 최원준 선수가 친 거죠?
2: 네네.
0: 네. KT의 최원준 선수 친 거. 네.
2: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타구를 잡은 뒤에 2루 주자까지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병살타가 만들어졌습니다.
0: 네.
2: 만약 그 타구가 빠졌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0: 네네.
2: 하주석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원화수 주자 만루 상황에서 최은준 선수가 친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넥스트 플레이, 그 다음 플레이로 2루 베이스를 다이빙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2루 주자가 많이 나갔다가 컴백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2: 네네.
0: 거기서 그냥 다이빙 베이스를 먼저 치는 바람에 더블 아웃이 되면서 공수교대가 됐단 말이에요.
2: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0: 한화에서 잘 왔네. 근데 한화 팀들은 지금 야 이게 뭐야 얘는 한화에서 못 하더니 기아가 지금 나르네. 아주 뭐 1등 공신입니다. 자 전상훈 선수가 또 상당히 인상적인 세이브를 또 기록했어요.
2: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투구였습니다.
0: 네.
2: 8회 1사 만루에서 갑자기 등판을 했는데 공 5개로 위기를 정리를 했고요.
0: 네.
2: 9회에도 올라와서 KT 중심 타선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0: 네.
2: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올 시즌 첫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현종의 10승을 지켜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넘어가죠. 네. 3차전. KT를 상대로 3차전까지 이기리랴. KT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8대 3으로 이겼어요.
2: 네, 아주 기분 좋은 수입승을 이뤄냈죠.
0: 네.
2: 어제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였다고 보여지고
0: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2: 무엇보다 3연승의 결과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0: 네.
2: 그런데 어제 경기를 이야기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었죠.
0: 네.
2: 바로 김동용 선수입니다.
0: 그럼요.
2: 어제 김동용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 KBO 역대 최연소 한 시즌 4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새로 그럼요.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제 김동용 선수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40홈런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록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홈런을 노리지 않고 팀 승리를 위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능구렁이에요. 아, 자기를
2: 저는 크게 스윙할 것 같았는데.
0: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아니면은 기록을 못 깼단 네네네. 말이야. 45 홈런을 본인이 기록을 깰 수 있는데
2: 네,
0: 최저 연 나이로. 근데 그 단타로 딱딱 끊어서 치면서
2: 되게 겸손한 그러니까. 친구고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 같아요.
0: 어제 말고 그제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스윙이 컸거든요.
2: 네네.
0: 그런데 어제는 달라졌어요.
2: 네.
0: 아, 아니다. 내가 이거 40 홈런에 연연하지 말자. 그거 버리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그렇죠. 홈런 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이번 주는 무조건 나오고요.
0: 네. 네. 네. 우리 저, 한번 걸어보죠.
2: 예, 저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 40 홈런을 못 친 게 주중 시리즈에 주중 주말 포함해서 그 한 주간 홈런을 안 친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4타수 4안타 친 것은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2: 네.
0: 이제 또 여기서 자동 고의 사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2: 네.
0: 이거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팀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죠.
0: 네. 네.
2: 김도영 선수가 자동 고의 사구로 출루를 했는데
0: 네.
2: 이 장면이 오늘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KT가 김도영을 승부하려고 했죠.
0: 네. 네.
2: 그런데 폭투가 나오면서 1루 주자가 2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1루가 비워졌죠.
0: 네.
2: 네. 비워지면서 김대웅 선수는 이미 앞선 타석에서 3안타를 기록을 했었고
0: 네.
2: 결국 KT 입장에서는 굳이 김대웅과 승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0: 그렇죠.
2: 3볼이 되자 자동 고의사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보면 김대웅이 또 볼넷을 얻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상대팀이 김도영의 승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뭐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스포츠 전북 시간에 한 시간 내내 언제 한번 김도영 선수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죠. 끝이 없을 것 같아. 워낙 화제.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이런 선수 드물어요.
2: 네, 맞습니다.
0: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제 김도영 선수는 사실 질문사항이 또 있거든요.
2: 네네.
0: 이제 그만하죠.
2: 네네.
0: 또 너무 잘했다고 보면은 이번 내일부터 펼쳐지는 삼성 경기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카스트로,
2: 네.
0: 또 카스트로가 4타수 한타를 쳤어요.
2: 그러니까요.
0: 아, 또 이 선수는 또 아, 대단해요. 소리 없는 사나이에요.
2: 지난주 시리즈에서 그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0: 네.
2: 네. 이날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영을 피하면서 카스트로가 해결을 했거든요.
0: 네.
2: 1회 선취 적시타가 나왔고요.
0: 네.
2: 3회에는 적시 2루타. 그리고 6회에는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구로 내보낸 다음 카스트로가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2: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0: 네.
2: 상대가 김도영을 걸렀는데 바로 다음 타자가 해결해버렸거든요. 그리고 8회에도 카스트로가 다시 2루타를 또 기록을 합니다. 결국 4타수 1타 6타점. 어제는 김도영의 40홈런 불발보다 어쩌면 카스트로의 부활이 기아의 반가운 소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또 내일 투수도 10승을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았어요.
2: 네.
0: 그러면 이제 1분은 뭐냐 내일부터 펼쳐질 얘기 네네. 좀 예상하죠. 삼성하고
2: 화요일에는 대구에서 대구로 이동해서 삼성과 15찬을
0: 내일이에요?
2: 내일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광주에서 NC와 또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2: 특히 NC전에는 올 시즌 기아가 상당히 고전했던 상대인 만큼에
0: 그렇죠.
2: 만큼 이번 광주 2연전에서는 분위기를
0: 무조건
2: 바꿔놓을 수.
0: 무조건
2: 바꿔놔야 됩니다.
0: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2: 네.
0: 무조건 뭔 노래도 있던데.
2: 기대해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금요일에는 광주에서 SSG를 또 만납니다. 현재 SSG와 상대 전적이 9승 1무 3패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요.
0: 네.
2: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2: 토요일에는 수원으로 이동해서 KT가 원정 경기를 치른 뒤에
0: 네.
2: 일요일에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하나와 1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2: 결국 다음 주는 삼성 NC, SSG, KT 하나까지 만나는 6연전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선발 투수들이 안정돼 있으니까
2: 네네.
0: 삼성전은 9승 5패로 팀 간에서 앞서 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기아가. 근데 이제 그다음에 NC가 이제 2연전
2: 네네.
0: 홈에서 붙잖아요.
2: 네네.
0: 이번에는 아이칸 삼성, NC 팬들은 들어서 기분 나쁘지 못지만 때려잡읍시다.
2: 이번 우리요. 주가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2: 네, 알겠습니다.
0: 좀 아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 게 우리 김병철 감독님이 원고를 이 질문상하고 답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18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2: 그런 얘기입니다.
0: 그런데 오늘 방송은 13페이지로 압축했거든요. 또 우리가 또 압축하는데도 네. 도사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저도 질문도 하고 저도 공부들 많이 해갖고 오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 2시 반에 잤어요. 이거 준비하고 또 프로축구가 있잖아요. 프로축구.
2: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이거 아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수준이 높다 보니까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경구 교수님도 고생이 네. 많으셔요.
2: 스포츠 전북이 네. 스포츠 전라북도 스포츠에 아니 또 프로야구에 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 교수도요. 10시부터 수업이에요.
2: 네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생방 연결이 네. 아니라 9시 반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녹음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저 본부장님이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2: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지.
0: 아니 요즘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 최승원 본부장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전북 때문에 그러나.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2: 네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갖고 만나죠. 자 날씨가 더웠다가 어제 새벽은 무슨 늦가을의 날씨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야만이 다음 주에 전북연대 2승 그다음에 기아타이거즈의 뭐 한 4승을 기대하는 스포츠 전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너튜브를 보다가 동백꽃 필 무렵에 오정서 배우가 2020년 백상예술 대상에서 수상 소감하는 걸 봤는데요. 몇 번이나 그 수상 소감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 수상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 베이칸도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부분은요. 2020년이죠.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오정세가 수상 소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위에서 쭉 읽어드렸던 게 실제로 수상 소감 전문을 그대로 낭독을 해드린 거고요. 요약하자면 작품 성과의 불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100편 정도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들이 모두 똑같은 마음과 노력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요. 어떤 작품은 실패하는 등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작품 전체적으로도 흥행과 좀 잘 안 될 때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작품은 잘 됐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의 뭔가의 아쉬움이나 아니면 뜻밖의 잘됨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는 성공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며 실패 또한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역시 본인 오정세 배우는 본인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작품이 잘 된 건 아니다. 늘 똑같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선, 진심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열심히 사는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한 위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늘 공평한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정세 배우가 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묵묵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정세 배우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꿋꿋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요. 이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동백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모든 이들에게도 각자의 동백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응원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너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마음에 들어와서 SNS에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장도 해놨고요. 그리고 제 폰에도 역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여러 번 봤었고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보고 있어서 책갈피의 가족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이미 당시에 생방송으로 이 소감을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후에 SNS에 많이 이 링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만났지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저처럼 아직 못 봤다가 이제서야 만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생각 누구나 가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제 주위를 봐도요. 정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티가 나지 않는데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티가 나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티내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게 1년, 5년, 10년, 정말 20년, 뭐 30년 이렇게 본인의 역할, 만약에 그분이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공돈탑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많은 상황인데 그분이 묵묵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알아주지 않아서 버텨가고 있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돼가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요령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터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애쓰는 분들을 보면, 뭔가, 옆에서 보면 응원도 해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저런 진정성이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좀 그분에게 위로나, 아니면 위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고, 위로를 넘어서서 그분이 애쓴 만큼의 대가를, 그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회겠죠. 어떻게 마음처럼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분명히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내용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동백꽃 필 무렵 오정세 배우의 수상 소감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은요, 두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풍의 가을 어쿠스틱 인디 음악을 들으려고 합니다. 너튜브, 요즘 너튜브 이야기 많이 하네요. 너튜브를 보다가 뮤직 리프레쉬라는 너튜브에서 가을과 관련된 노래들을 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노래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Golden Hour Again,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Autumn on the Radio입니다.

골든 아워 어게인 어텀 온더 라디오 함께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3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2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은요. 새로워진 시그널 뮤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책갈피 방송 1회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처음에 첫 인사, 로고송 다음에 나오는 음악이요. 첫 인사, 보통 오프닝 멘트라고 하죠. 그때 나오는 시그널 뮤직을 계속 같은 걸 썼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바꿨어요. 잠시 조금 전에 들었던 시그널 음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튼 거네요. 그런 시그널 뮤직, 새로운 시그널 뮤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너튜브를 흘려듣다가 우연히 만난 곡이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시그널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처음 듣게 된 노래가 차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존의 익숙함과 친숙함이 주는 편안함, 그 소중함을 잘 알면서도요. 어느 순간 그 익숙함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덕분에요. 새로운 변화, 기분 전환도 된것 같아요.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요. 늘 시키던 메뉴, 늘 다니던 길, 늘 듣던 플레이리스트, 이미 정해놓은 내 생각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일상에는 이렇게 편안함,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굳어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은 익숙함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또 일상에서 어떠한 부분은 가끔은 새로운 부분으로 익숙함의 자리에서 살짝만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익숙함만 추구하면서 익숙함만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안주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나이가 좋아했던 뭔가를 만나서 또 익숙해질 기회도 인연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눈 시간이었어요. 그럼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그널 뮤직이 묵직하게 울림이 있네요. 요새 드는 생각 한줄 써볼까요? 손오공처럼요. 머리카락 한올 뽑아 분신술로 또 하나의 나를 2개 정도 만들면 좋겠다는 황당한 생각과 주문을 합니다. 저는 화려한 백조입니다. 백조? 하고 물음표 해주셨어요. 직장 생활에서의 벗어난 자유. 그런데 노는 게 이렇게 신나는 줄 요즘에 느낍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손오공 보면 분신술 나오죠. 머리카락을 뽑아서 하고 불죠. 손오공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털도사도 있네요. 우리나라 대표 도사, 머털도사, 네, 악동이, 네. 머털도사도 머리카락 뽑으면 본인의 분신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동물로 변하기도 하고 바위로 사물로 변하기도 하고 했죠. 그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머털도사 보면서 손오공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머털도사는 뭐 그러한 마술, 요술 그런 것들이 부러웠던 기억입니다. 화려한 백조입니다라고 물음표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제 주위에서 직장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 본인이 스스로 백조, 백수라고 하시는 분들 치고는 제가 게으른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백조라고 하시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그게 오랫동안 직장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니고 싶었던 여행을 하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새롭게 배우거나 물론 잠시 게으름을 피는 기간도 있겠죠. 만끽해야죠. 그런 건 게으름을 핀다기보다는 게으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삶의 여유와 또 에너지를 만들어 가면서 또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즐기면서요.
그리고 은하수님의 이전의 글을 보면요. 텃밭 이야기 자주 해주셨잖아요. 텃밭 게으르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꾸고 싶은 작물들은 잘 안 자라는데 한 뭐 일주일도 아니죠. 비가 오고 나면 하루 이틀 만에 잡초는 왜 그렇게 무성하게 많이 자라는지. 저도 예전에 공동 텃밭 한번 해봤는데 한 일주일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기에 잡초씨를 뿌렸던가 할 정도예요. 네, 그런 걸 가꾸시는 거 보면 분명히 게으르신 건 아니라 생각을 들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텃밭을 가꾸면서 즐기시면서 그럴 거예요. 행복해 하시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텃밭을 가꾸는 그 노동이 나에게는 즐거움이다. 때문에 백조이고 나는 논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직장 생활에서의 벗어난 자유가 그리고 노는 게 신나는 줄 요즘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텃밭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리고 내가 심었던 모종이나 씨앗이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일이긴 한데 네.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시는데 막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한 2년, 3년 뵙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하십니다. 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가 사람마다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2년, 3년 지나면 꼭 무엇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도 받으러 다니시고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재취업이라든가 파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손오공. 네, 전오치도 그렇죠. 전오치는 머리카락을 뽑는 건 아닌데 부적을 날리면서 분신술을 하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신술을 하면 좋겠다. 저도 여러 가지 출장 한 번씩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데 특히 해마다 지금부터 이제 엄청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일 거의 이제 매일 교육과 관련된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우선 SNS 댓글에 홍길동 같다, 전우치 같다 막 이런 말씀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보통 어떤 때는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좀 아끼는 분들 그리고 그런 지인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시간을 함께 갖고 싶다. 함께 영화도 보고 싶고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인 거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바람 부는 가을빛에 뭐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다. 시간이 세월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렇다고 또 그러면 그런 시간 가져라. 누가 못 가지게 하냐.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멘트처럼 열심히 꿋꿋이 우리 모두 다 네. 즐기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웃음이 다가오리라 믿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응원도 합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새로운 시그널 음악 좋네요. 이전 음악도 좋아요. 가을이 되니까 기분 전환. 저는요. 옷으로부터 기분 전환이 시작해요. 이젠 긴팔 셔츠를 긴 소매 셔츠를 입어도 밤에는 선선하니 좋네요. 바야흐로 가을이 오고 있어요 하시면서 히읗 남겨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시그널 음악도 좋고 이전 음악도 좋다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네, 이전 음악에 뭐 미련이 없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아서 바꾼 건 아니고 지금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예전 시그널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뭔가 150회, 200회 같은 몇몇 주년에는 예전 시그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 나눌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긴 소매 그리고 저는 니트라고 하나요? 근데 정말 막 겨울에 입는 두꺼운 니트 말고 그물망처럼 좀 시원한 그런데 여름에 입기에는 좀 애매하게 더운 그런 가을에 가까운 니트 입으신 분들도 보고요. 긴 소매도 이제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낮에 더울 때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가 겨울에는 소매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셔츠 외에 저녁에는 간단한 그런 겉옷도 입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질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선선하다.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린다 하다 보면 정말 추워서 꽁꽁 옷을 싸매게 될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7부 셔츠를 입었고요. 저 7부 셔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부 셔츠가 점점 길어져서 7부가 아닌 긴 소매가 될 때, 가을도 점점 길어지고 다가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순간이네요. 기분 전환이요. 요새 기운이 축 가라앉고 힘도 없고 히읗. 더위 탓이려니 하고 있네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아무래도 기운도 빠지고, 그리고 일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확실히 일을 저도 할때 뭔가 시원한 사무공간에 있거나 카페에 가서, 카페는 정말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물론 기후위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가면 일이 잘 되기는 해요. 더우면 뭔가 생각도 잘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의 속도도 더디더라고요. 이제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말인가요? 앞에 은하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가을 여행하기 좋은, 놀러 가기도 좋은 계절인데 일하기 좋은 계절이 먼저 제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네, 일하기 좋은 만큼 쉬기도 좋겠죠. 에어컨을 올해처럼 많이 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올해가 덥기도 했지만 너무 덥다는 말보다는 작년도 너무 더웠죠. 언젠가부터 너무 더워졌죠. 그래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거의 안 틀고 선풍기를 틀거나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매일매일 에어컨을 틀거나 그런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저녁에 보면, 낮에는 당연히 밖에가 덥지만요, 밤에 보면 바람도 불어오고 할때 오히려 밖에가 더 시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트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전부터는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밤에 잘 때도 자다가 추운 바람에, 오늘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 오늘 밤 사이에, 그리고 그제도 이틀 연속 자다가 추워서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 이 이야기를 할때 목이 잠기네요. 목감기 요즘에 제가 걸린 건 아니고요. 목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기존의 것이 주는 익숙함,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그래요. 항상 듣는 노래만 들음, 히읗 히읗. 책갈피 방송에서 다양한 노래 들어서 좋아요. 책갈피에서 처음 듣는 노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도 있답니다. 하트 하트 하트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많이 있죠. 스마트폰에 또 이런 음악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요즘은 친절하게, 좀더 쉽고 간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뭐 테마별로, 계절별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르별로, 아니면 연대별로 하기도 하죠. 이걸 보다가 제가 생각나는 건,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예전에 CD로 한참 음악을 들었던 시절에 CD를 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불법이죠. 지금처럼 저작권이 좀 뭔가 강조되지 않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았고, 주변에서 그럴 때저 역시 좋아하는 노래를 컴퓨터에서 쭉 다운받아서 CD에 넣고 CD를 굽는다라고 하죠. CD에 써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좀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테이프 시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님들의 공테이프를, 그때는 테이프 가게도 많았어요. 요즘은 테이프 가게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서점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공테이프에 좋아하는 곡목을 아마 한 여섯, A면 여섯 곡, B면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알죠?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A면 한 여섯 곡, B면 한 여섯 곡 해서 좋아하는 노래를 쭉 적어서 그 테이프를 판매하는 음악사의 가게에 갖다 드리면 사장님이 사장님에 따라서 정말 예쁘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손글씨로 다 그렇게 가수와 곡명을 써주시는 분도 있고 프린트를 해서 해주시는 분도 있고 공테이프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가득 담아서 주시죠. 그러면 뭔가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가지고 오면서 미니카세트가 있을 경우에는 미니카세트로 들으면서 오고요. 집에서 그 공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많이 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이 음악적인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공테이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만든 건 아니죠. 내가 선정해서 테이프에 담은 거야라고 하면서 돌려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듣는 방법이 바뀌어질까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뭐 음악을 듣는 방법 플레이리스트는 아니지만 바뀐 게 있다면 이제는 AI 음악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가사의 그런 리듬의 노래들도 많이 만드시죠.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이번에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Somewhere Between Summer and Fall 함께 듣고 올게요.

너튜브 플레이리스트죠. 뮤직 리플레이시 가을 어쿠스틱 인디 중에서 Somewhere Between Summer and Fall 듣고 오셨습니다. 딱 지금이네요. 여름과 가을 사이. 이어서 책갈피에 올려주신 사연 지훈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히읗 히읗. 늦은 밤에 야식을 점점 참기 힘들어지고 밤마다 새참거리를 찾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네요. 정신 차릴 땐 이미 야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히읗 히읗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천고마미의 계절이네요. 아, 이 단어 오랜만에 써보네요. 잊고 있었는데, 네. 작년 가을에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늦은 밤에 야식을 점점 참기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더우면 사실은 야식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하니까, 점점 밤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야식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저는 야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군 것질도 어렸을 때부터, 물론 어리니까 과자를 좋아하긴 했지만, 군 것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지금도 군 것질을 하거나, 밤에 왜막 새참이 생각나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녁을 못 먹고, 늦은 저녁에 10시 넘어서 음식을 주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러네요. 저도 근래에 들어서, 1년을 평균적으로 보면 요 근래 야식을 조금씩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시죠?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입니다. 네, 이어서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정말 어제 저녁은 가을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잤습니다. 무더위가 끝도 없을 것 같더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있네요. 멋진 가을 되세요. 변화한 시그널 음악도 멋지고 좋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와 비슷하시네요. 저도 앞서 말씀드릴 때 에어컨을 한 이틀 전부터 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인위적인 에어컨 바람이나 온도보다는 창을 열어놓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파트 15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양쪽 문을 열어놓으면 가을 바람도 불고 귀뚜라미 소리도 언뜻 들리곤 해요. 15층이지만 그 1층에 있는 그 아파트 공원 같은 곳에 요즘 귀뚜라미가 많다 보니까 자려고 누우면 그 소리가 실려서 바람에 타고 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늦은 휴가라고 할까요? 3박 4일 일정으로 동해안을 따라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기도 했지만 맑은 날도 있어서 편안하게 바람 쐬고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흐르는 구름도 인생 같습니다. 히읗히읗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늘을 흐르는 구름도 인생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바람결 따라, 세월도 따라, 내 마음도 두둥실 따라. 네, 소망드림님. 네, 두둥실 떠가는 그리고 맑고 청아해지는 가을 하늘처럼요. 소망드림님이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묵묵하게 하고 있는 일들 더잘 되시고 더 즐겁게 많은 일들이 생기시고 그만큼의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과실처럼 흠뻑 오는 그런 계절 되시길 기대할게요.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새로 나온 노래는 웬만하면 다 들어봐요. 새로움에 민감한 트렌디한 후하하. 새로 나온 노래를 듣다가 마음에 드는 건 플레이리스트로 쏙. 저는 연대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해 듣고 있습니다. 한동안 뜨거운 여름 플레이리스트, 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리스트였는데요. 이제 가을가을한 노래를 만날 때가 되었네요. 하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에 이모티콘 올려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을 노래 근간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책갈피 방송에서 선곡한 노래들도 전부 다 이제 가을스러운 그런 어쿠스틱 기타의 인디스러운 뭔가 가을은 또 이러한 너무 잘 알려진 노래들보다는 여름에는 빠르면서도 뭔가 유행하는 팝 내지는 가요가 더 찾게 되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뭔가 잔잔하면서도 약간의 리듬이 있는 발라드스러운 뭐 R&B스러운 그런 가사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가을이더라고요.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풀벌레의 울음이 걸음을 천천히 걷게 만듭니다.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재촉합니다.
변함없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항상 새로움을 맞이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덥다 덥다 해도 세월이 시간이 가을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들어섰나 싶으면 곧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올 연말을 떠올려보면 되돌아볼 그 시기에 딱 중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앞으로 되돌아볼 시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게요.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가필 듣다가 예상치 못하게 시그널 뮤직이 바뀌어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쯤 시그널 뮤직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음식 성향이 다른 우리 집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큰딸이 독립해서 살다가 집에 오는 날 외식을 하려면 한 번씩 돌풍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본인 입맛에 검증된 곳만 가려고 하고 저는 새로운 맛집을 검색해서 안 가봤던 식당으로 가려고 해요. 식당의 후기와 별점만 보고 새로운 식당으로 갔다가 가족들의 비난을 받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돈 내고 이렇게 실망해도 되는 거야? 하고 비난을 받다 보니 지금은 논쟁을 피하고 남편 입맛에 맞는 맛집으로 가곤 합니다. 솥밥이 있는 동태찌개집, 고등어 구이를 잘하는지, 초밥집, 중식당, 뷔페집. 맛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리 맛있는 집도 계속 가면 식상한 것 같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의 생일이 아닌 다른 이벤트가 있는 날은 딸들에게 제가 가고 싶은 메뉴를 미리 말해둬서요.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여 메뉴와 식당을 바꿔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평소 색다른 메뉴와 맛집 정보를 모아놨다가 활용하는 거죠. 사실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도요. 살아가면서 내 식구의 의견을 모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히읗 히읗. 이칸도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현명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자녀분들이, 따님들이 뭔가 대가성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오늘 먹고 싶어하는 음악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용돈. 이런 말씀을 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입맛이 다르면 물론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면 지난주 우리 이야기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시그널도 계속 같은 시그널. 그와 관련돼서 싱클라라님도 마치 시그널을 계속 익숙한 것만 들으면 새로운 음악을 못 만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음식들을 먹지만 나와 취향이 다른 입맛이 다른 사람과 가끔 한 번씩 먹어봤다가 아니면 나 혼자 식당에 가더라도 늘 시키는 게 아닌 다른 곳을 한번 먹어봤다가 생각보다 맛있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음식을 가리진 않아요. 다 잘 먹습니다. 양파, 마늘, 대파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갈비탕집이나 우종탕집 가면 파를, 대파를 송송 조금 썰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붓고 너무 부족해서 한 가득 또 달라고 하거나 셀프 코너에 가서 그래서 저랑 같이 드시는 분들은 이게 팥국에 고기가 좀 들어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해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점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뭔가 굽는 음식은 별로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맛있게 잘 먹는데 고기 굽는 것들보다는 해물류를 참 좋아합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소 계속 생각해오던 부분이어서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라디오 책갈피 시그널 뮤직이 흥얼거리지곤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그널 뮤직이 일상에 함께하게 되겠네요. 웃는 이모티콘.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듣던 그때 저는 몇 주 동안 먹고 싶었는데 참았던 호박 부침개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순간적으로
잘게 썰은 감자 큐브 얼린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며 반죽에 넣고 함께 부쳤거든요. 그랬더니 호박 감자 큐브 부침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전을 부칠 때요 가장자리 바삭바삭한 부분을 좋아해서요. 이번엔 그 가장자리를 많이 만들려고요. 프라이팬 가득 한 판이 아닌 직경 5cm 정도로 동글동글 작게 여러 개로 부쳤는데요. 달큰한 호박과 감자, 양파가 바삭바삭하게 어우러진 맛과 식감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하시면서 이제 가을가을 시원한 바람에 창문을 열고 있으니 풀벌레 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 가을이 얼마 안 되겠지 하며 하루하루 더욱 즐기고 있어요.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모두 일상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매일 되시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도 남겨주셨어요. 호박 감자 큐브 부침개 글로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마치 예전에 요리책 보는 것처럼 이게 또 얼마 만에 요리책입니까? 요즘은 AI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튜브 영상으로 직접 보는데 요리책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뭔가 이렇게 엄마들이 주부님들이 봐서 많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요리책 칼라도 돼 있는 지금 생각하면 어색한 표정의 그 요리사 모습이 가끔 등장하면서 그 사진을 양념이라든지 찍어놓은 요리 완성품에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컨셉의 뭔가 너튜브 방송도 재밌겠네요. 만약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한다면요. 말씀처럼 시그널 뮤직 책갈피의 SM이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도 이제 곧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흥얼거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지금 적어주신 글들처럼 책갈피에서 나눠가는 이야기들도 나도 모르게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생각나는 흥얼거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너튜브를 보다가 오정세 배우가 백상예술 대상에서 수상하는 걸 그와 관련된 내용 전문을 한번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정세 배우가 그랬죠. 꿋꿋하게 열심히 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라디오 책갈피 여러분들의 동백꽃도 역시 활짝 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두 곡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하나 사연 중간에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연 다 소개하는 시간이 부족할까봐 뒤로 밀어뒀습니다. 너튜브 플레이리스트 뮤직 리프레시의 가을 어쿠스틱 인디 시리즈로 소개한 음악이었고요. Autumn Drive 그리고 Slow Down Autumn 이어서 함께 들을게요. 이제 한 주 한 주 뵐 때마다 가을이 쑥쑥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 좀 더 가을가을스러워진 시간에 함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9월 9일 수요일. 언젠지 모르게 벌써 가을 냄새가 나요. 아, 근데 아직은 냄새만 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오면 정말 많이 즐기실 텐데요. 하지만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놀자.

0: 네, 아이유가 열어주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재채기를 할까 말까. 네, 지금 저 반가운 분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송승기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근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하고 너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방송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더니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송승기님이 DJ고 제가 게스트 같아요.
1: 그럴 리가요.
0: 지금 나오신 이유하고 하는 다른 이야기는 노래 한곡 다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수연입니다. 푸른 산호초.

0: 네, 이수연 푸른 산호초 듣고 왔습니다.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른 했었는데 이 푸른 산호초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연이 악동 뮤지션의 그 이수연은 다 아실 거라 믿으니까. 자, 게스트 모셔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7월부터 해서 8월 그리고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지금 어반 스케치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1: 네.
0: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이유가 계신지.
1: 나이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나 삶들이 이렇게 좀 고정되고, 새로운 변화들도 없고, 늘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갖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림을 택했던 이유는 음악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았어요.
0: 예,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무료한 일상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쭉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쭉 삶에 그 치여서 살았다고 볼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됐든, 그거에서 치여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아,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그걸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림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림을. 아, 근데 음악도 하셨을 때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몰두하지는 못했던 것
0: 악기?
1: 같아요.
0: 하시는데?
1: 그룹 사운드?
0: 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1: 보컬이었습니다.
0: 보컬.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딱 보니까 목소리부터 보컬 나왔어요. 아, 노래를 시킬 수도. 일단, 결론은 그거네요. 보컬을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룹을 짜야 되고 해서
1: 그렇죠.
0: 복잡한 것
1: 기운도 좀
0: 같고,
1: 딸리고.
0: 그래서 그립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좀 잔잔한 노래인데요. 허희경의 김철수 씨 이야기.
2: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0: 네, 김철수 씨 이야기 허회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다고 음악이 잠시 쉬었다 나오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음악을 들 때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멜론한테 뭐 좀 먹여야 하나? 멜론을 내가 싫어했어요. 지금 이제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통 그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뭔가 시작하면 뭐 네. 밴드를 했을 때는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게 그렇죠. 일정이 있었을 예, 것이고 예, 예. 그림을 그리시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그러면 무엇을 어디를 뭐 그런 장소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1: 특별히 뭐 이거를 딱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없는데요. 제 주변의 일상에 보이는 부분들, 뭐 동네 길이라든가,
0: 예.
1: 뭐 아니면 가족과 나들이 갔을 때 어떤 예쁜 풍경들,
0: 예.
1: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예쁘게라기보다는 좀 제 느낌대로 좀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0: 나만의 시각으로 나만의 걸 담아내고 싶은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사진하고 좀 다른 느낌이니까. 그런데 예, 예.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사실은 그전에는 좀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나이를 먹었으면 좀 있지만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 뭐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골목이나 이런 데 일상이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음원 스케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음원 스케치를 하면서 예. 아까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보고 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
0: 예.
1: 너무 대충 보고 건성으로 봤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나무 하나, 건물 하나 그 많은 자동차들조차도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틀리게 그려지는 걸 보면서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 자체를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더 자세하고 좀 성실하게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운전을 하면 예. 나중에 요즘은 아예 길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에 그렇죠. 말만 듣다 예. 보니까 도로에서 경남 가면 빨간색 신호등만 기억나지. 예. 그 옆에 나무가 있었는지 사람 예. 보이고 그냥 목적지
1: 맞습니다.
0: 그만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차에 딱 보면
1: 예.
0: 자동차가 두렵다는 것은 자동차를 좀 그리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 따로 이렇게 자동차가 딱 이렇게 꽂히신 이유가 있으세요?
1: 아, 뭐 꼭 자동차를 그리고 싶다는 것보다는 어번 스케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여기저기를 찍다 보니까
0: 네.
1: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친구가 자동차더라고요. 옆으로도 있고, 예. 뭐 사선으로도 있고, 예. 오르막에도 있고, 내리막에도 있고.
0: 그것도 차는 다 달라, 또 모양이.
1: 예, 또 종류도 다르고. 좀 차를 좀 잘 그려보고 싶다.
0: 예.
1: 그 풍경에 녹아들게. 그래서 요새는 그 연습이라고 자동차만 그리고 예.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도시 풍경에서 자동차가 또 빠지면 예.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1: 도시가 아니지 않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시골에는 경운기가 있을까요?
1: 예, 예, 예.
0: 아, 노래 한 곡 다시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좀 잘 나와야 할 텐데, 예, 디에이드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0: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디에이드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지나면 또 익숙해지고 나만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과정까지 되고 하실 건데
1: 네.
0: 그렇게 되면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신 건지
1: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너무 큰 꿈인 것 같고요.
0: 예.
1: 제가 그린 그림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춰서
0: 예.
1: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0: 그게 제일 큰 전제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하려면,
1: 예.
0: 내 이제 일상도 골목도 좋고,
1: 예.
0: 하지만은, 어딘가 이렇게 만약에 가서 그것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막 이렇게 딱 떠오르는 여행지 같은 곳 있으세요?
1: 좀 갔다 온 지는 좀 됐지만, 저 아직 사실 물 그리는 걸 못 배웠거든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리라 네. 생각합니다. 그 순천만에 갔었었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가서 제가 배운
0: 네.
1: 그림으로 그 장소를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0: 순천만 그 갈대숲.
1: 예.
0: 사철이 예쁜 곳. 그 갈대를 기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마리탱입니다. 가장 예쁜 별을 너에게.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임현정,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이 노래를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가을빛처럼으로 외워가지고 가을에 계속 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겨울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겼죠. 늦가을이다. 자, 이제 그림 이야기는 좀 해서 마무리 좀 하고요. 아, 지금 신청곡 갖고 오셨는데 노래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1: 예.
0: 예. 첫 번째 곡입니다. 좀 신나는 곡인데요. 이재성, 그 집 앞.

0: 네, 이재성 그집앞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혹시 이게 밴드 하실 때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1: 그건 아니고요. 네. 아, 어른이 막 되고 네. 이제 그 술과 아. 음악에 빠져서 네. 살던 때 들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 말은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이죠.
1: 맞습니다.
0: 네. 아, 그 집앞을 아는 분이 제가 보면 많지는 않던데. 아. 왜냐하면 이 촛불잔치가 워낙 또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촛불잔치는 그 EDM으로 뿅뿅뿅뿅 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스코텍에서 유명했다면 이 그 집앞은 제 기억으로는 나이트에서 많이 앉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노래를 만약에 혹시 네. 부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울리실 것 같은데
1: 이제는 안 됩니다. 아. 아, 이제는 리듬도 잘 안 타지고요. 네.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0: 아닌데 충분하실 것 같은데
1: 약간 또 네. 이게 언뜻 들어보면 뽕끼라고 그러나요? 이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네. 듣기 좀 편하고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청곡을 제가 디제이님한테 드리면서 내가 이런 쪽의 노래를 멜로디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원래 뽕끼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뽕필이라고 하는데 뽕필 있는 노래들이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듣기 편하잖아요.
0: 네, 그리고 뽕필 있는 가수들이 네. 오래 가더라고.
1: 맞죠.
0: 예. 네, 지금 보면 뭐 요즘 이제 장르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는 장르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린의 목소리는 발라드보다는 뽕이 좀 너무 강한. 자, 이 노래는 정말 대표적인 뽕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양턱스 클로이입니다. 타인. 뭐야, 죽겠어.

0: 네, 영탁스 클럽 타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따로 계시는지요?
1: 사실 영탁스 클럽 하면 정이 더 유명하잖아요.
0: 그쵸. 딸꾹 소리 나오는 거. 예.
1: 제가 약간 마이너 쪽이라
0: 예.
1: 정보다는 그래도
0: 타인. 예. 이 노래가 더 히트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역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합하고 거의
1: 그렇죠. 예,
0: 비슷한.
1: 비슷합니다. 예. 딱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게 이게 영탁스 클럽이 처음 나와가지고 했을 때 보면 춤은 엄청나게 격하게 추고, 근데 노래는 약간 뽕피는 나는데 가사는 슬퍼.
1: 예, 맞습니다.
0: 오, 아주
1: 예.
0: 이런 그 불협화음인데도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불 켜는 거.
1: 아, 슈가맨.
0: 아, 슈가맨. 텔레비전 안 보신다고 그러는데. 슈가맨에서 이제 영터스 클럽 사람들 나왔는데, 야 다시는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어렵게 춤을 추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게 젊은 날에 했던 기억을 다시 꺼집어내서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를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하시는가요?
1: 아니, 그럼요. 노래가 그 시절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97년도 곡인데, 97년도 곡이면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위안도 주고, 친구도 돼주고, 그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들었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였지 않았나 해서, 또 그때 아픈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0: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줄 어른이 됐습니다. 손디아입니다. 어른.

0: 네, 손디아 어른 듣고 왔습니다. 나의 아저씨 OST였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하게 또 선곡하신 이유가
1: 누구나 인생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이 나의 아저씨가 제 삶에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어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기대고 의지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곡을 들으면 이선균이 철로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네, 그렇게 떠올리면서 많이 슬퍼지는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0: 어른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어렵다고 봐야 하는지 쉽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음가짐이고 내가 얼마만큼 타인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뭐 확실히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그 절대 아니라고.
0: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나이가 깡패다. 근데 요즘은 너무들 이제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뭐 예전에 50, 60대면
1: 그렇죠.
0: 어르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 취급받고 노인정 들어가면 혼나고
1: 맞습니다.
0: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노인회관을 갈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 몇 살입니까?
0: 이 법적이라기보다도 암묵적으로 노인정을 갈수 있는 노인회관에 등록수 있는 게 60이래요.
1: 아이고.
0: 그러면 60살짜리가 덕진 노인관에 가면은 혼나죠.
1: 저기 서 있어야죠.
0: 예.
1: 앞선 두손딱 모으고.
0: 그리고 아니 인정은 안 쳐. 뭐 몰랐어. 그랬네. 아유 어쨌든간에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예.
1: 사실 방송 이렇게 제안 받았을 때 굉장히 떨리고 뭐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DJ님이 워낙 진행을 잘 이끌어 주셔서 저한테 또 좋은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0: 네, 언젠가 순천만에서 펜을 들고 계신 우리 송승기님을 기대하면서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시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모두 다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사계.

me ou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처럼 평범한 하루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작은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네 일상에서는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 힘든 긴 여름을 견뎌왔습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홀로 살아가려면 야수가 되거나 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지 않으려면 마음에 간직한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준주의 살며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를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약 같은 친구 하나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일 것입니다. 친구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면서 진정한 마음은 햇볕에도 바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겐 이런 친구이면서 참 좋은 마누형이 있습니다. 오래전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느낌이 남다른 5살 많은 마누형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느꼈던 훈훈했던 그 마음이 지금에는 오히려 더 애틋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문득 마누형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나야, 병원이야 하기에 혹시나 어디가 많이 아픈 것은 아닐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 별일 아니야.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왔어. 그 당뇨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발톱을 깎다가 잘못하여 살점을 약간 뜯겨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상처가 낫지 않고 염증이 계속 되었어 라고 말을 하며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다가 심혈관에 이상을 발견하고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어서 지금 내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며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만호영은 모든 일상에서 매우 긍정적이라지만 바보처럼 그 형의 생활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잘 지켜야 하루라도 고생을 덜하고 살수 있는 거야. 만호영은 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식사 전에 습관처럼 소주를 맥주잔에 가득 따라서 단숨에 마셔버리거든요. 형, 이제 제발 술좀 작작 마셔요 했더니 그래야지 합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만화영과 같이 유진표의 천년지기를 듣겠습니다.

선년지기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외롭지 않는 정말 큰 행복일 것입니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이미 충분히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마음은 버티는 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가 심상치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아프다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만호 형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가 보여준 우정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만호 형,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만호 형이 건강을 회복하여 나와 더 오래 연락하고 관계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형은 나에게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영원한 친구 듣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만우 형은 내가 좋아하는 춘천 닭갈비를 가끔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춘천역에 내리면 차로 마중을 나와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줍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줍니다. 농담처럼 자기 죽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는 만우 형이 갑자기 걱정이 되었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박상규는 정말 좋은 친구같이 연예계에서도 친화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재치와 유머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최고의 방송 사회자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국 한번 떠나면 다시 올수 없기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친구에게 적용되는 가장 진실한 단어가 아닐까요? 살다가 힘에 부칠 때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 과정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죠. 다만 건강한 일생을 위해 시시때때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 과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은 잘 치유가 안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다면서 담담한 내 친구 만우형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줄 노래 최성수의 동행을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때론 외롭고 슬픔이 다가왔을 때 위로와 다정한 동행이 되어주고 싶은 최성수의 동행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버티고 외롭고 갈 곳을 모르게 되었다면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호 형은 언제나 다정한 어조로 언제 올래 말로만 하지 말고 오면 될거 아니니 자기 죽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는 목소리 너머로 애잔함이 전해옵니다.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밀려오는 우울감과 외로움, 평범한 일상이 아닌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만호 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편안함을 전해 주었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모르는 고통을 참으며 아무렇지 않는 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느 때보다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네 인생을 수채화처럼 그려낸 정동원의 여백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할 때 네모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며 평상심을 가져봄이 여백이 아닐까요? 정동원의 여백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주의 살며 생각하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이진주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사상 초유의 폭서와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가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9월입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상쾌해지는 살맛 나는 계절에 가을이 오는 소리를 오후의 하모니를 통하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도종환 씨 담쟁이입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모임을 시작했다가 해직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와 보니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들과 모여 수없이 대체 교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시인의 눈에 건물벽 가득 출렁이고 있던 담쟁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굴 때가 많습니다. 아, 저것은 벽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벽이야. 그렇게 복직을 포기하려던 순간 담쟁이가 시인의 눈에 번쩍 띄었답니다. 건물 벽을 가득 덮은 담쟁이 말입니다. 그 벽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끼던 그 벽을 말없이 오르고 있던 담쟁이 말입니다. 담쟁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겠지요. 시리에 빠진 시인님에게 그 담쟁이는 절망을 뛰어넘는 용감한 전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담쟁이 전주 필기림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지휘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 솔로의 황승민입니다.

물 한 방울 넣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젊음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치지 않는다. 담쟁이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며 결국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하네요.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요. 담쟁이가 전해주는 절망이라는 벽을 넘는 그 방법을 상기해 볼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둘째,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간다. 셋째,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서로를 이끌고 밀어준다. 도종환 시인님의 문장을 음미해 봅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그리움도 흘러가라 파란 싹이 트고 꽃들은 곱게 피어 날로라 부르네. 행복이 깃든 그곳에 그리움도 흘러가라. 수원시립합창단의 합창입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다음은 이문세 씨가 불러 히트친 유명한 곡 가을이 오면을 박문희 씨가 편곡한 합창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이 오면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눈을 감으면 지나 훗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 훗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 훗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의 동산으로 전주 필그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지휘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솔로의 최인, 지혜란, 김은영입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무궁 세월 흐르는 화려한 동산, 평화의 동산이 그립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카를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이입니다. 카를 오르프는 1895년 7월 10일 위넨에서 출생한 작곡가로 위넨 음악학교의 카민스키 문화에서 수업했습니다. 졸업 후 퀸트 음악학교에 리듬을 가르치는 한편 바흐 협회 지휘자를 겸했습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1935년에서 36년 사이에 작곡되어 1937년 6월 8일 프랑크푸르트의 암마인 시립극장에서 프랑크푸르트 오페라에 의해서 초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주제라고 할수 있는 소재를 일체의 전개가 없이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형식이나 화성은 극히 명징하고 간결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듬은 거의 일관되어 있고 단선율적이고 단순한 구성을 고집하여 결과적으로 원시적인 느낌과 매우 향락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 레류가 지휘하는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전속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카르미나 브라나입니다.

까랄 롤프의 이 작품은 기악의 반주로 무대에서 상연되는 세속적 칸타타라고 설명했고, 이 곡이 연주될 때는 무대장 치호와 조명 등 무대 효과를 최대한 표현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연주될 때는 현란한 무대 배경과 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발레가 추워지고, 세 사람의 독창자는 특이한 의상을 입고 연주합니다. 아울러서 합창단원들도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가벼운 연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평범한 콘서트 형식으로도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호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렸던 9월 가을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머릿속엔 시대를 흔들 마스터피스가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유튜브 검색창부터 열게 되는 사람 혹시 저뿐인가요? 문창과 출신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대학 시절 미완성 원고를 여전히 숙제처럼 안고 사는 UPD가 혼자 두면 평생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서 결국 여러분을 감시자로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목숨 걸고 지켜낼 목표 분량을 공약하고 닥치는 대로 써내려가는 생계형 창작 잔혹사. 과연 오늘 저는 떳떳하게 원고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을 흩뿌리며 잔소리를 듣게 될까요? UPD의 강제 집필 프로젝트 유일한 마감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0: UPD 소설 완성시키는 강제 집필 프로젝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10년 전, 대학 시절에 써둔 미완성의 소설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뿌리전쟁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조상님들의 근본 따지기 논쟁을 다룬 것인가 싶지만, 식물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식물들이 육지로 터를 잡기 전, 물속의 태초의 식물군인 녹조류, 이끼들의 무협 판타지예요. 물속에 살던 이들이 육지로 어떻게 진출을 했는지 중점을 두고 소설을 야심차게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 당시 소설을 쓰다가 만 이유는 세계관 정립이 잘안 돼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지가 않았거든요. 소설을 이제 손을 딱 놓으니까 더 이상 그 세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루룩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10년간 단한 번도 이 소설을 완전하게 놓지는 않았어요. 항상 머릿속에 돌아다녔거든요. 이 이야기가 언제고 써야지 써야지 하다가 드디어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낭독도 함께 하고, 첫 합평도 해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제 소설을 참 재미있게 깔깔대면서 읽어준 분입니다. 책을 굉장히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토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저는 토마라고 하고요. 옆에서 오랫동안 유피디님이 소설을 쓰시는 걸 봐.

0: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첫 시작인 만큼 제 오래 묵혀두었던 제 소설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노래도 좀 듣고
0: 네.
1: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0: 아, 근데 저한 가지 걱정이
1: 네네네.
0: 있다가 계속 웃음이 터질까 봐.
1: 아, 반갑습니다. 웃음 반가워요. 아,
0: 괜찮아요?
1: 그럼요. 웃다가, 아니, 뭐 읽다가
0: 네.
1: 너무 웃기거나 아니면
0: 네.
1: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갸우뚱 하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모신 거예요, 사실.
0: 아,
1: 그렇죠,
0: 웃으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마음 편히
1: 마음 편히
0: 읽도록.
1: 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뿌리 전쟁. 일단 1부터 읽을 건데요. 잠시만요.

0: 때는 들끓던 용암이 잦아들고 시작된 원생대. 바닷속 깊이 거대한 식물군이 모여 살았다. 녹조류들의 왕국이었다. 왕국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어 어둡고 추웠다. 가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속파도가 치고 물속의 잔잔함이 깨질 때도 있었지만 이를 신경 쓰는 녹조류는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산소방울이었다. 녹조왕국 중앙에는 커다란 산소방울 산이 솟아나 있었다. 그 산은 산꼭대기에서 아침마다 산소방울을 내뿜었다. 따라서 매일 아침 녹조류들의 할 일은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미량의 산소방울을 낚아채는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 얻어먹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를 못 얻어먹는 녹조류들이 허다한 것을 보면 결코 쉬운 사냥은 아니었다. 산소방울은 물속에서 부유했고 녹조류들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녹조류 중에 녹조류, 왕궁의 주인인 윤조강은 며칠째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녹조왕국의 상황은 꽤 심각한 지경이었다. 물속의 산소는 점점 부족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동나게 생겼던 것이다. 산소방울산은 멀리서도 한눈에 산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 수 있었는데 요 며칠 산소방울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윤조각은 대신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1: 우리 녹조왕국은 어떤 나라요?
0: 윤조강이 말했다.
2: 태초의 수중식물 왕국이옵니다.
1: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집이 폐망한 남조국의 백성들을 거두고 그 대가로 지금껏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오. 산소는 이 나라의 근본이란 말이오. 산소를 잃는다는 것은 곧 나라를 잃는 것이오.
2: 폐하, 남조국이 세워질 적에 남조국악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극비에 붙였고 그 정보를 아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결국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소와 식량은 그 양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 녹조왕국은 아직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사옵니다. 또한 산소는 아직까지도 독성이 남아있어 우리 녹조류들이 쉽사리 제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옵니다.
0: 윤조강이 짧게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남조국은 아주 작은 나라였지. 작다는 것은 식물들의 개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식물들의 크기가 아주 작을 뿐 지금의 녹조왕국보다도 식물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 그 엄청난 왕국의 산소를 담당했던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산속방울산. 방법은 저곳에 있소.
2: 헌데 폐하, 폐망한 나라의 왕자가 산소를 쥐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옵니다.
0: 녹조왕국의 책략가 규조였다.
2: 이 나라는 녹조류들의 나라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남조국이란 말이옵니까? 같은 바다 아래 두 나라는 있을 수 없지요.
0: 규조의 말에 대신들이 술렁였다.
2: 왕자가 살아있다니요. 남조시대에.
1: 맞소. 그가 버젓이 살아있소. 그것도 떡하니 왕국 중앙에 말이오. 깔깔깔.
0: 규조의 말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남조 왕국의 왕자를 살려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규조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윤조강은 가끔 아무 때나 나불대는 저 풀떼기를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윤조강이 얼른 덧붙였다. 산소를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식물이지. 사신단을 꾸려 지금 당장 산소방울 산으로 가시오. 가서 산지기 남세균을 만나시오.
2: 그러겠사옵니다. 폐하, 헌데 만에 하나 산소방울 산에도 더 이상 저희에게 내어줄 산소가 없다면...
0: 없다면?
2: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줄로 아옵니다.
1: 위로 올라가다니?
2: 평화를 깨고 싶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살리려면 전쟁을 감행하셔야 하옵니다.
1: 전쟁! 육지로 진출하자는 소리요?
2: 그렇습니다. 폐하, 현재 육지는 미지의 세계이옵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터를 잡으시고 다시금 굳건한 녹조왕국을 건설하시옵소서.
0: 여기까지가 1챕터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2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0: 예, 신청하세요.
2: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산소방울 내 거 하자.
0: 좋습니다. 내 거 하자 듣고 오겠습니다.

0: 남색유는 산 꼭대기에서 녹조 왕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색윤이 위치한 자리에서 녹조왕국은 그 위치며 생물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남색윤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땅 위에 이제 다른 식물군이 터를 잡았다. 그는 밀려났다. 남색윤은 남조왕국의 마지막 왕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들이닥치는 윤조강의 군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남조국은 4억 6천만 년 만에 함락되었다. 남세균의 눈에 녹조왕국의 사신들이 줄지어 오는 것이 보였다. 좋기 40년은 더 걸릴 거리였지만 남세균은 벌써부터 긴장했다. 산소를 받으러 오는 느낌은 아니었다.
1: 설마 윤조강이 직접?
0: 남세균은 녹조왕국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윤조강을 대면한 적이 있었다. 그는 가장 빠른 칼 놀림으로 500년 만에 말단 병사에서 장군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녹조류 개의 전설이었다. 지금은 장군도 모자라 폐하 소리를 듣고 있으니 보통 녹조류는 아니었다. 그래서 늘 그의 앞에서 녹조류 중에 녹조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런 자에게 무릎을 꿇었었다. 아직까지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몇 개 없는 세포가 베베 꼬이는 것 같다. 남세군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거두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윤조강은 요지부동이었다. 혹시 칼을 쓰는 데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 식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또박또박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
1: 네, 백성을 거둬주시오.
0: 확실히 녹조류들은 남조류들보다 진화한 생명들이었다. 이렇게 서로의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줄이야. 윤조강도 입을 딸싹이며 뭐라 얘기했지만 남세균도 이를 알아듣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 대가로 내 놈의 목을 베어가지. 윤조강은 이틀에 걸쳐 수중 높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하루 만에 남세균의 목에 칼을 꽂아 넣으려고 하였으나 남세균은 민첩하게도 반나절 만에 단도로 이를 막아냈다. 남세균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1: 잠깐! 지금 나를 죽인다면 수중 모든 생물들이 멸망할 것이오.
0: 일순간 모든 녹조류들과 남조류들이 낯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구걸하는 구차한 식물은 그가 처음이었다. 윤조간도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옆에서 규조가 말했다.
1: 저놈을 산소방울산에 감금하고 평생 산소를 뽑아내는 일을 시키시시오, 윤장군.
0: 윤조강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서서히 칼을 물렸다. 남세균은 윤조강의 녹조류 군사들에 의해 서서히 짓눌리는 남조류 백성들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아버지 남조국왕은 오래전부터 매일 저녁 남세균을 불러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1: 자연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이는 생명의 본능이다. 싸워라.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라. 네가 살아남아야 종족이 살아남는 것이다. 어느 왕국도 진화하는 생명 앞에서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니라. 더 빨리 진화하고 강해지는 자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지니.
0: 남세균은 눈을 뜨고 녹조 왕국을 보며 다짐했다.
1: 산소를 만들 줄 아는 우리 남조국 식물들은 지금 쓰러져도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0: 45년 후 왕자마마, 사신들이 도착하여 싸웁니다.
1: 어인 일이라더냐?
0: 산소 문제인 듯하온데 마마를 뵙고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옵니다.
1: 괘씸한 것들. 필히 산소 공작을 기웃댈 것이다. 눈을 가리고 들여보내도록 하라.
0: 남세균의 부하들은 사신단의 긴 행렬을 반으로 나누고 모두 눈을 가리도록 했다. 앞 사신단 무리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뒤이어 나머지 사신단도 출발했다. 32년 후 사신단이 남세균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다. 부하들은 그들의 무릎을 꿇리고 예를 갖추도록 시켰다. 마마, 사신단이 당도에 싸웁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근엄한 표정의 남세균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조왕국 사신단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 절을 올렸다. 남세균의 풍채는 녹조왕국 어느 장군들보다도 크고 위엄이 있었다.

0: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선정한 것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윤조광이 다시 남세균을 찾아올 거면 그러지 말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3으로 넘어갑니다.
1: 잠깐 묶고 갈게요.
2: 오랜만입니다. 산지기 일은 어떻게 할 만하신지요?
0: 규조.
1: 잠깐만.
3: 다시.
1: 규조도 나고.
3: 너가 규조잖아. 잠깐. 다시.
1: 아니 남세균도 나고 규조도 나잖아. 지금 일은 이렇게 그냥.
3: 오케이. 고고. 오케이.
1: 오랜만입니다부터.
3: 다시부터. 오랜만이부터 다시 시작.
2: 오랜만입니다. 산지기 일은 어떻게 할 만하신지요? 규조 많이 컸구나 자네.
0: 남세균은 규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규조는 녹조 왕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명한 책략가였다. 늘 윤종왕의 뒤를 따라다니며 있는 참견 없는 참견 다 나서서 하는 족속이었다. 아직 살아있었다니. 규조는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을 만큼 교활한 식물이었지만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써먹을 만한 식물이기도 했다. 또한 규조가 나섰다는 것은 녹조왕국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였다. 이 둘은 전문 통역식물을 입에 넣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 전문 통역식물은 플랑크톤으로 무게감이 거의 없어 붕붕 떠다녔다. 부유하는 나그네적 기질을 덕에 이곳저곳 안 다녀본 곳이 없는 플랑크톤은 수중계 최고의 통역꾼이자 소식꾼이었다. 규조와 남세균은 각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다 그들의 입속에 넣었다. 입속에 자리를 잡은 플랑크톤은 전문 통역꾼의 자세를 취하고 말할 태세를 갖췄다. 규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규조의 입에서 플랑크톤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2: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0: 쓸데없는 것도 기억을 잘해서 골머기를 썩이지. 남세균의 입속의 플랑크톤이 받아쳤다. 규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2: 폐하에 서신을 전하고자 이 먼 길을 왔습니다. 헌데 눈을 가리다니요. 어찌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내 왕국에 발을 들였으면 이곳의 법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 허허, 왕국이라니요. 이 바닷속에 두 개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 남세균은 분노에 차 규조를 노려보았다.
2: 풀떼기에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대지 말라!
0: 남세균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그의 입에 플랑크톤이 튕겨져 나왔다. 그 순간 남세균의 병사들이 사신단을 향해 공격태세를 갖췄다. 규조는 일단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생각하고 감정을 가다듬었다.
2: 제가 지나쳤습니다. 용서하시지요.
0: 남세균은 병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플랑크톤을 잡아 물었다.
2: 읽어라.
0: 규조는 서신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2: 산소방울 산지기 남세균은 들으라. 현재 녹조왕국의 백성들이 산소와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여 산소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권하노라. 사신단을 보내니 이들과 협심하여 산소를 만들어 바치라.
0: 규조는 서신을 다 읽고 남세균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남세균의 표정은 읽어낼 수가 없었다. 남세균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규조를 똑바로 쳐다보며 우렁차고 단호하게 말했다.
2: 산소는 원한다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라. 또한 엄연히 남조국의 왕자가 살아있음에도 이를 능멸한 죄로 전 사신단의 눈을 멀게 하였노라고 덧붙여 전하라.
0: 규조의 입에서 플랑크톤이 새파랗게 질려 흘러나왔다. 규조와 사신단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다. 규조는 부유하는 플랑크톤을 다시 잡고 입속에 넣었다. 플랑크톤의 목소리는 매우 떨렸다.
2: 잘 생각하시오. 사신단을 해치는 순간 전쟁이오. 당신네들은 우리 녹조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소.
0: 남세균은 규조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2: 규조, 아직도 감이 안 오나? 산소는 내 손 안에 있어.
0: 병사들은 사신단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눈 한쪽씩 제거해버렸다.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만큼 사신단들의 눈에선 묽은 진액이 쿨럭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사신단이 물러가고 남세균은 온몸에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서 몸을 놓아버렸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둥둥 떠 있었다. 그는 입에서 플랑크톤을 끄집어냈다. 그와 플랑크톤은 서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2: 곧 윤조각이 쳐들어올 것이다. 나의 적은 저들의 백성이 아니다. 윤조각의 자리 또한 아니다. 나의 적은 무엇인가? 내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
4: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무엇 때문에 이리 헛된 고민이십니까? 플랑크톤이 말했다.
2: 헛된 고민이라.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소.
4: 마마, 생존을 위협받는 순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부유하며 온갖 생물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급작스럽게 몰아친 빙하기에도 그들은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정의감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도태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 뿐이었지요.
2: 그래,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모든 생물들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싸우게 만들었지.
0: 남세균은 그 순간 자신이 윤조강과의 미묘한 신경정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4: 예, 마마. 이 바다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결코 중한 일이 아닙니다.
0: 남세균은 한순간에 남조류들의 왕국을 녹조류에게 내어준 그 처참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2: 변화하는 환경을 등에 업고 생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는 것이다.
0: 플랑크톤은 남세균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 OST 사랑의 언어.

0: 노래 한곡 듣고 왔습니다.
1: 방금은 제가 신청한 곡이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새로운 등장인물이
0: 프랑크톤이죠?
1: 나왔잖아요. 그래서
0: 드디어 나왔습니다.
1: 통역사? 사실 UPD나 저나 이 드라마를 보진
0: 보진
1: 않았지만
0: 않았지만,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4챕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세균은 삶의 의미가 모호해질 때마다 생명의 땅 온공을 떠올렸다. 온공은 바닷속의 자궁과 같은 공간이었다. 수천억 년의 세월 동안 그 속에선 매 시간마다 생명이 잉태되었다. 바다 생물에겐 온공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성지와 같았다. 남조국이 왕성했던 3억만 년의 세월 동안 남조 국왕은 자신의 나라를 온공과 같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곧 빙하기가 찾아오고 남조국은 서서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정말로 온공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시절, 남조국왕은 어린 남세균과 백성들을 이끌고 더욱더 깊은 바닷속으로 이동했다. 남세균은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온공이라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선다는 것이 설레고 꿈만 같았다. 기약 없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1만 6천 년이 흘러서야 온공에 도달했다. 백성의 3분의 1을 잃었다. 온공은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산줄기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산줄기마다 따뜻한 물들이 중앙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물들이 모여 아래쪽에는 찬물이, 위쪽으로는 따뜻한 물이 있는 독특한 구조였다. 물은 원을 그리며 순환했다. 어린 남세균은 온공에 발을 내딛자마자 깨달았다. 꿈꾸던 세계가 여기에 있었구나. 적절한 온도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더없이 좋은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양식은 놀고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
1: 어떻게 이럴 수 있지?
0: 눈앞에 두고도 믿기지 않는 이 공간이 꿈은 아닌지 어린 남세균이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자 남조 국왕이 말했다.
1: 꿈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땅이 바로 온공이다. 아버지, 이제 우린 살아남는 것입니까? 그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0: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좌절이 엄습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온공은 끊임없이 생명을 불러일으켰고, 그곳에서부터 남조국의 은밀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남세균은 눈을 떴다.
1: 온공.
0: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1: 온공을 만든다. 온공을.
0: 온공이라 함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설 속 신비의 공간이 아니옵니까? 그런 곳을 어찌 만든단 말이옵니까?
1: 모든 생명체는 그 전설 속 신비의 공간에서 생겨났지. 너 또한 말이다. 산소 공장으로 가자. 분명 방법이 있을 게야.
0: 남세균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산의 심장부, 산소 공장으로 향했다. 산소 공장은 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했다. 남세균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5년 후, 남세균은 산소 공장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산소 생산량을 극대화시켰다. 또 다른 온공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고 여겼다. 아니, 이번엔 온공을 직접 만들어낼 계획이었다.
1: 육지로 산소를 내보내라.
0: 예? 물 밖으로 말씀이시옵니까? 지금 이곳도 산소가 부족하운데.
1: 우리가 살 방법은 육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백성들의 산소만 남기고 일부 육지로 내보내라.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0: 남세균은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고도 밖의 상황을 추리해낼 수 있었다. 밑에 물의 온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고 물이 순환함에 따라 위에 찬물이 지속적으로 가라앉았다.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마마, 남아있는 남조 왕국 백성들은 어찌하실 생각이옵니까?
1: 그들은 윤조강의 백성들이나 그렇다고 나의 적은 아니다. 모두를 살리려면 윤조강이네 뜻에 따라줘야 할 텐데.
0: 남세균은 필히 윤조강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4챕터까지 뿌리 전쟁을 낭독해봤습니다. 오늘은 4챕터까지 낭독을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2: 사실 저는 이 소설의 팬 입장으로서
0: 중간중간 웃음을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2: 아,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2: 참고로 뒤에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피디님이 졸업하실 때 책
0: 아, 그쵸.
2: 네, 만드셔가지고 받았었잖아요.
0: 네.
2: 그때 사실 뿌리 전쟁이 있었는데.
0: 단편으로.
2: 맞아요. 그때 뿌리 전쟁은 그 나무들의 이야기였잖아요.
0: 실제 뿌리, 나무 뿌리에 네네. 대한 이야기였어요.
2: 이야기가 이렇게 완전히 또 바뀌게 돼가지고,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이 이렇게 확 바뀐?
0: 이게 좀 방대한 세계관이 갈수록 세계관이 넓어졌는데요.
2: 네.
0: 처음에 뿌리전쟁 단편으로 썼을 때, 졸업작품에 실었을 때의 뿌리전쟁은 그야말로 나무 뿌리들의 이야기였어요. 그걸 쓰다 보니 이걸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그 태초의 상황을 좀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태초. 아주 먼 옛날 식물들이 육지가 아닌 바닷속에 살고 있었을 때
2: 네.
0: 그리고 바닷속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오게 된 그 과정 그 과정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식물 역사서인가 뭐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2: 네.
0: 지구 역사서인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산소화 사건이 있었다. 그게 원래 육지에는 산소가 없었대요.
2: 네.
0: 그러다가 이제 물속에 이런 이끼류나 뭐 녹조류나 이런 생물들이 산소를 뿜어내면서 그게 어느 순간 산소량이 팍 증폭을 해서 생물들이 육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2: 네.
0: 아 그럼 그 과정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고 장편 뿌리 전쟁을 써보자. 여기에 또 플랑크톤의 세계관이 또 들어가요. 플랑크톤가가 여기 통역관이자 네. 이 바다 생물 중에서 대대로 학자 집안이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낸 대대로 학자 집안인데 1세대 할아버지가
2: 네.
0: 고대 신화라는 걸 써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2: 세계관이 너무 방대한데요?
0: 점점 커지는데
2: 네.
0: 아무튼 그 1세대 할아버지가 쓴 고대 신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생대 그 앞쪽 아예 이 세계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네. 그 신화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플랑크톤 할머니가 나와요.
2: 네.
0: 그 나중에 아마 소개될 텐데 플랑크톤 할머니가 이제 또 어떤 책을 씁니다. 아직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플랑크톤은 3세대 네. 할아버지예요. 이 3세대 할아버지 이름이 플랑코예요. 플랑코.
2: 아,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0: 아직은 안 나오는데 곧 나오는데 아. 이분 이름이 플랑코인데
2: 네.
0: 이 사람이 집필한 책이 뿌리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 윤조강과 남세균과의 이 싸움 여정에 지금 플랑크톤이 계속 나오잖아요.
2: 네.
0: 그 시대를 보낸 사람이 회고하면서 쓴 소설인 거죠.
2: 아,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0: 거기다가 아, 끝난 게 아닙니다.
2: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네.
0: 왜냐면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2: 네.
0: 왜 그러냐. 제 졸업작품 뿌리 전쟁에 네.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2: 네.
0: 걔 이름이 윤수영이에요. 윤수영이 누구냐?
2: 네.
0: 윤씨. 누가 생각나요?
2: 윤조강.
0: 윤조강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아... 단편 뿌리 전쟁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래서 플랑크톤 지금 고치고 있는 부분은
2: 네.
0: 윤수영이라는 그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2: 아,
0: 흡수하잖아요.
2: 네.
0: 그 물이 플랑크톤이랑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주고 받아요.
2: 엄청 중요한
0: 엄청 중요한 플랑크톤이
2: 인물이었군요.
0: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
2: 아,
0: 이런
2: 윤종강 남세균이 아니라,
0: 아니에요. 아니 그들도
2: 아,
0: 주인공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2: 네.
0: 봐봐. 여러분 봐봐.
2: 어떻게 볼까요?
0: 로드 오브 더링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도
2: 네.
0: 주인공이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2: 아,
0: 그중에
2: 그쵸.
0: 호빗 편이 나오죠.
2: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플랑크톤은 약간
2: 아,
0: 호빗 느낌인 거예요.
2: 따로 빼도 될
0: 빼도 될 만큼의
2: 만큼,
0: 그 중요한
2: 아.
0: 입지를 갖고 있는 생물이고 결국엔 이 뿌리 전쟁은 맨 나중에 갈 윤수형이 실제로 그 나무잖아요.
2: 네.
0: 윤수형이 실제로 뿌리 전쟁을 시작할 그 토대를 만든 그 시대를 다루고 있어서 뿌리 전쟁으로 지금 그냥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군요. 사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저도 오늘 처음
0: 맞아요.
2: 듣거든요.
0: 얼마 전에 생각한 거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다가 아이디어가 갈수록 좋아지고 또 재미나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점점 깊어지고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
2: 아니, 사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때 뿌리 전쟁하고, 거긴 육지였고, 여기 바다인데, 이거 산소 전쟁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아, 이래서 뿌리 전쟁이었구나, 라는 게좀 세계관이 이해가 가요.
0: 맞아요. 이제 나중에 완성을 해서 보면은 이제 더
2: 네.
0: 좋은 제목이 나오면 그때 이제 바꿔도 되니까 우선은 한번 뿌리 전쟁으로 놔두고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2: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2: 저도 이 완결을 좀 보고 싶어요.
0: 저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2: 미완성인
0: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상태로. 네. 그러니까, 많이,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맞아요. 제가 고민됐던 부분은
2: 네.
0: 이걸 쓰면서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서 시간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2: 맞아, 맞아.
0: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막 5억 년 걸리고, 막 45억 년
2: 네.
0: 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 좀더 세계관을 정립을 하고, 이 생물들의 시계?
2: 시간,
0: 시간관념. 요런
2: 네.
0: 것들을 좀 정립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사실 이제 뒷부분도 더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 또 읽었고, 사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야,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야기 했었는데, 그 궁금증은 좀 뒤로,
0: 네네.
2: 네, 위로, 아직 왜냐면 여러분들께 거기까지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 아직은 조금밖에 안 읽어. 뒤에 내용은 아직 많아요. 예, 네, 아직 많아요.
2: 그때 이제 더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저 이야기 나누고 소설도 오랜만에 또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0: 네네.
2: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어요.
0: 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2: 샤이니의
0: 오, 샤이니?
2: 산소 같은 너.
0: 어머! 딱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딱입니다. 산소 같은 너 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2: 다음 달에 나올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0: 다음 달에 나오실 건가요?
2: 불러주시면, 뭐, 저야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네,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뿌리 전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가 아니구나.
2: 다음
0: 다음 달,
2: 달,
0: 다음
2: 네.
0: 달에 저희 또
2: 챕터 5.
0: 챕터 5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맞죠. 원래는 이게 공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다음 달까지 뭐 얼마나 써오겠다, 뭐 등등등. 오늘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다음 달까지는 제가 지금 앞부분, 맨 앞부분, 그러니까 윤수영과 지금 플랑크톤 3세 할아버지,
2: 윤수강,
0: 아 윤수영,
2: 윤조강, 윤조강.
0: 윤조강이래. 윤조강의 후손인 네. 윤수영이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걔를 지금 앞부분을 쓰고 있어요. 조금.
2: 아 내용이 또 수정됐군요. 제가 네. 읽었던 거.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번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까지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읽어야 될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다음 달도 낭독하는 거 그다음에 네. 좀 이 소설에 대해 좀 얘기 좀 나오고 나누고 네. 제가 쓴 만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요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래 틀어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 다음 달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0: 저 아이 내 것이다.
1: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0: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0: 너 다신 내 눈앞에 뜨지 마.
1: 살고 싶은 게 죄야? 다들 그러면서 집에 나와서

0: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1: 방법이 없진 않죠.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FD의 추억의 팝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FD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FD 김부곤입니다. 네, 부띠의 추억의 밥스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무더웠던 8월달 더위가 어떻게 우리가 잘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8월달 그 무더운 더위를 잘 버텨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 9월이 왔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9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이 오기 전에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한 그러한 바로 9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9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는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추억의 팝송으로 한 시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9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 추억의 팝송 첫 번째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억의 팝송은 1982년에 FR 데이비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Words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사가 되겠네요. 튀니지 태생의 프랑스 싱어송라이터인 이 FR 이 데이비드는 이 FR 데이비드의 이 곡은 메가 히트곡이자 또 그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유럽 전역과 아시아를 사로잡은 이 프렌치 팝의 상징적인 명곡이라고 할수 있죠. 감미로운 이 신디사이저 선율과 또이 FR 데이비드의 이런 미성이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노래는 줄거리는 이렇게 되는데 마음속에는 거대한 사랑이 가득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 너무 서툴고 어려워서 노래로 대신 마음을 전한다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앞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는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가사로 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쉽진 않네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사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뭐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FR 데이비드가 부릅니다. Words.

네, FR 데이비드의 Word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팝송, 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팝송은 1981년에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아레나 록 밴드인 이조니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보컬인 스티브 페리와 그리고 키보드스트 이 조나단 케인이 공동으로 작곡한 바로 그 노래입니다. 두 팔을 벌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바로 오픈 암스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 밴드의 일곱 번째 앨범인 이스케이프에 수록되어 빌보드 싱글 차트 바로 2위에 6주간 머물었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 발라드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툼과 이 오해로 인해서 잠시 좀 멀어졌던 이 연인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은 채두 팔을 벌려, 그래서 open arms, 두 팔을 벌려 다시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다시 만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그러한 재회의 이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처음에는 온갖 오해로,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잠시 서로의 오해로 멀어졌다가 그거를 다시 깨닫고 다시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두 팔을 벌려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만나자. 그러한 노래로 인것 같습니다. 제목같이 참 아름다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노래 가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 곁에 누워 당신의 가슴 소리가 나와 함께 뛰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도 진지하군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항해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각자 표류도 했지만 지금은 당신은 나의 곁에 있습니다. 이제 난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당신에게로 왔어요. 숨기는 건 없고 믿어주세요. 두 팔을 활짝 펴고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주길 바래요. 두 팔을 활짝 펴봐요.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니의 오픈 암스.

네, 쥬니의 오픈 암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팝송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976년에 나온 노래가 되겠는데요. 바로 홍콩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 누구일까요? 바로 진추아입니다. 진추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고 또 직접 노래를 부른 바로 Graduation Tears, 졸업 눈물,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합작 영화죠. 기억하시죠? 사랑의 쓰잔나 라는 이 한국과 대만의 합작 영화인 이 영화의 삽입곡으로 이 노래가 쓰였고,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70년대와 80년대의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아마 이 노래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바로 눈물샘이 터져서, 네, 많은 눈물을 흘렸던, 졸업식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 내용은 정들었던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리고 정들었던 교실을 떠나면서 흘리는 이 아쉬움의 눈물과 함께, 네, 비록 몸은 떠나지만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향한 축복과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순수한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교과서와 안녕을 하고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과도 그들은 내게 즐거움과 행복의 길을 열어줬죠. 친구들이여, 우리가 나누었던 점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거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이 다 헤어져 떠나면 축복받은 나의 학창시절 함께한 졸업의 문을 나서게 되면 된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즐겨 들었던, 그리고 이 노래만 듣게 되면 눈물이 펑펑 나도 모르게 흘렀던, 네, 그분들은 특히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추억 속으로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추아가 부릅니다. Graduation Tears.

네, 진추하의 Graduation Tears, 졸업 눈물, 이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추억 속으로 정말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추억의 팝송 네 번째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2000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미국의 팝 가수인 비타민 C. 이 비타민 C의 본명은 콜린 피츠 패트릭인데요. 이 비타민 C가 2000년에 발표를 한 그녀의 대표적인 메가 히트 싱글곡입니다. 바로 그레듀에이션. 네, 졸업식 이렇게 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전에 들었던 진추아의 그레듀에이션 티얼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졸업식 하면 대표적인 또 다른 노래인 바로 비타민 C의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클래식 명곡인 이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잘 아시죠? 이 캐논 변주곡을 이 샘플링을 해서 만든 팝 댄스곡입니다. 그래서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전 세계 라디오에서 빼놓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졸업이라는 큰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는 영원히 친구일 거야, Friends Forever 일 거라는 위로와 굳은 약속을 활기차고 감성적인 이러한 어조로 잘 전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첫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살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시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계속 생각해. 항상 같을 거라 계속 생각해. 하지만 오래 떠나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하는 게더 나아. 왜냐면 또 다른 날은 없을 테니까. 왜냐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고 늦을 수는 없어.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가 부릅니다. Graduation.

네, 비타민 C의 그레듀에이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확실히 캐논 변주곡이 쫙 흐르면서 이 흐르는 이 노래가 굉장히 듣기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뿌띠의 추억의 팝스 다섯 번째 추억의 팝송은 이번에는 1996년에 발표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속해 있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의 팝 시장을 그야말로 호령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보이밴드 하면 엔싱크가 생각나시겠죠? 바로 엔싱크의 데뷔 싱글곡입니다. 바로 I Want You Back. 나는 당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BTS 멤버 중에 J-Hope과 정국이 바로 이 노래를, 이 I Want You Back 이 노래를 댄스 챌린지를 해서 영상을 올려서 그야말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죠? 네. 독일과 유럽 시장에서 이 노래가 먼저 발매되었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미국 빌보드까지 점령한 바로 이 곡으로 10대들의 팝, 틴팝과 댄스팝의 정석을 보여주는 바로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그러한 에너제틱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본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떠나갔던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밤낮으로 그녀의 생각뿐이니 그녀만 생각하니까 제발 내 곁으로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인 I Want You Back. 네, 나는 당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라고 외치는 간절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겐 오직 너뿐이었어. 내가 원했던 건 전부 너였다고. 진짜야.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너를 내 곁으로 다시 돌리고 싶으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참 어렵네.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참 힘들고. 이번엔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지 마. 나 지금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없으니까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엔싱크가 부릅니다. I want you back.

네,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러한, 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를 듣고 있던 동안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BTS의 J-Hope과 이 정국이가, 이 댄스 챌린지를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다음 소개해드릴 팝송은 1986년에 나온 노래가 되겠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세계적인 이 하드락 밴드인 본조비가 되겠습니다. 이 본조비의 역사적인 이러한 명반인 Slippery When Wet에 수록된 감성 락 발라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바로 Never Say Goodbye. 절대로 안녕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본 조비의 허스키 하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이러한 보컬과 리치 샘보라의 서정적인 기타 솔로가 어우러져서 이락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감성까지도 아주 제대로 저격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눴던 첫사랑과의 이 소중한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 서로에게 절대로 안녕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Never Say Goodbye 이라고 다짐하는 뜨거운 약속의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 처음 시작하는 노래를 조금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해 봐. 이별에 대해서 우리 가슴은 멍이 들었지. 우리 함께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당신과 나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 이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원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계속 이렇게 우린 노력했잖아.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하자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비가 부릅니다. Never say goodbye.

네, 본조비의 Never Say Goodby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9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 이번에 소개해드릴 추억의 팝송은 1985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룹 코모도스 출신의 세계적인 R&B와 그리고 또 팝의 거장인 라이오넬 리치의 메가 히트곡, 바로 Say You, Say Me. 너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해요.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영화 White Night, 즉, 백야의 주제가로 사용이 되어서, 빌보드 핫 100, 빌보드 핫 100위에서 1위는 물론이고, 또 오스카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거머쥔 80년대를 대표하는 휴머니즘 발라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한 곡입니다. 자, 이 노래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외롭게 변한다 하더라도 너라고 말해줘, 나라고 말해줘. 그래서 say you, say me라고 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따뜻한 대화처럼 풀어낸 그러한 아주 인기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Say You, Say Me.

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팝송은요, 1975년에 영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허스키 보컬의 거장이자 기사 좌기까지 받은 아티스트인 바로 로드 스튜어트의 대표곡인 노래가 되겠습니다. 바로 Sailing, 바다를 향해 하는 그러한 노래 제목입니다. 원래는요, 서덜랜드 브라더스의 곡이었는데, 1975년에 로드 스튜어트가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이 곡이 영국 차트 1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찬가를 만들어낸 그러한 명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는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친 바다를 지날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곁으로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항해하겠다는 인간 삶의 여정과 숭고한 의지를 담아낸 위대한 엔딩 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Sailing.

네, 이번 2026년 9월 방송은 가을 분위기가 훨씬 나는 추억의 팝송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으시고 뿌띠의 추억의 팝송에서 소개되었던 노래들 들으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10월달에도 잊지 않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말을 건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겼는지, 불은 껐는지, 늦게 들어오진 않는지,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한 말들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한마디가 서운함과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걱정과 미안함,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아직 제대로 건네지 못한 사랑까지요. 안녕하세요. 가가오.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싸우다 정드는 프로젝트 마지막 수업 특별 생방송의 메인 DJ를 맡게 된 저는 김은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박경재입니다.
0: 네, 지난 8번의 만남 동안 새 커플은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고요. 일상의 장면을 글로 옮기고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어울리는 멜로디와 음악을 찾아 한 사람당 한 곡씩 모두 6곡의 노래를 완성했는데요. 네, 처음부터 노래를 만드는 일이 뭐 익숙했던 것은 아니었죠, 경재 씨?
1: 네, 한 문장을 고치고 여러 멜로디를 비교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녹음 그리고 음악 제작 도구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탄생한 가사 그리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만나보도록 하죠.
0: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새 커플이 함께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강현미, 신광철님, 이현, 한인수님, 그리고 조세나, 이명영님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어떠세요? 스튜디오 나오시니까.
2: 떨려요.
0: 떨려요? 네. 긴장되세요?
2: 네.
0: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편하게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플별로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마음에서 가사를 쓰게 되셨는지, 어떤 곡이 되기를 바랬는지 들어보고요. 완성된 가사를 직접 낭송한 뒤에 그 가사가 음악으로 변한 완성곡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를 들은 뒤에는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감까지 나눠보는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 커플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커플은 강현미, 신광철 커플입니다. 자, 로고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하나 듣고 가시죠.

0: 네, 가가호호 로고송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플 강현미, 신광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두 분이 진짜 그림만 봐도 너무 다정하고 산뜻하고요. 스튜디오가 되게 밝아진 그런 느낌이 드는 두 분입니다. 자, 두 분이 완성한 노래의 제목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현미님의 곡은 너와 나의 여름이었고요. 신광철님의 곡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뭐 제목만 들어봐도 두 분이 얼마나 지금 알콩달콩 사랑에 빠져 계시는지 실감할 수 있는 제목인데요. 함께 지나온 시간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강현미님의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0: 난 날짜랑 결혼식 네. 날짜랑 같은,
1: 같은 날짜로. 네. 아, 정말 야심 있으세요, 두 분. 그쵸?
2: 그 가사를 맞추듯이 날짜까지 맞추시네.
1: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가사를 쓰면서 가장 먼저 뭐, 떠오른 어떤 모습이나 풍경 있으셨나요?
0: 이제, 처음 이제 고백을 받았던 날. 그 날에 이제, 6월이다 보니까 너무 한여름도 아니었고, 너무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제 밤에 약간의 그 시원한 바람과 약간 둘이 약간 떨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가사를 쓰게 되면서 그 모습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약간 잊고 지냈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 계기로.
1: 어떠셨어요? 그 경험이 유쾌하셨나요? 네.
0: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1: 맞아요. 두 분이서 그럼 함께 하신 지는 벌써
0: 2년이
1: 넘으셨죠.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이 그 여름 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도 많았을 것 같고 어떤 가사들이 있었는지 또 경재 씨가 또 질문을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2: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름이란 주제로 곡을 작업을 하신 건데요. 그 노래를 만드시면서 이게 음악으로 어떤 느낌이기를 좀 바라셨는지, 그리고 따뜻하고 밝은 여름인지 또는 조금 아련한 느낌인지 아마 듣기 전이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약간 설레는 여름,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었었고, 아무래도 저희 이제 약간 제가 약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이 좀 담긴 좀 따뜻한 곡이었었으면 좋겠었어요.
1: 네.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가 되길 바라셨다는 말씀이시죠?
0: 네.
1: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민님이 이 곡에서 생각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0: 키워드는 이제, 이제 처음 이제 둘이 이제 만났을 때 그런 다짐이나 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끝까지 결혼하는 날까지 그냥 그 마음 잃지 말고 같이 이제 막 걸어가자 막 이런 그런 약간
2: 초심과 같은
0: 네네네
1: 초심과 같은
0: 네 그렇게
1: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특히나 그 초심이라고 하는 그 처음 시기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담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민님의 지금 목소리로 완성된 가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민님도 좀 떨리시죠?
0: 네.
1: 네, 이 자리에서 녹음도 저희가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떨리실 수 있지만 그 연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와 나의 여름.

0: 너와 나의 여름 작가 강연미. 떨리던 첫 고백, 수줍던 그 미소, 6월 여름 바람이 불던 그날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지. 따뜻했던 네 손, 내 세상을 안아주던 온기,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미소로 바라봐준 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웃을 수 있잖아. 처음 만날 그날부터 평생을 약속한 지금까지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가자.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게. 영원히 네 곁에 있어줄게. 수많은 계절이 흘러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1: 아, 박수. 네. 잘 낭독해 주셨네요. 네. 이걸 이제 녹음본도 이제 전달해 드릴 거고, 음악도 전해 드릴 건데, 어떠세요? 직접 그 헤드폰으로 들어보시니까.
0: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데.
1: 그러세요? 네. 네. 평소에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정식 녹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낯설고 네. 어렵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0: 네.
1: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셨을 땐?
0: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염소처럼 떨리면서 말했나 싶기도 하고 낯설어요.
1: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자기 목소리가 귀로 이제 전해지는 게 돌아서 이제 귀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금 더 높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0: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떨리는지는 사실 본인은 말할 때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더 저는 진정성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연미님이 되게 진심을 다해서 낭독하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경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가사를 완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리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소리내어서 이야기하는 그 정말 풋풋한 그 떨림이 들어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들으시기에는 약간의 뭐 민망함? 뭐 정돈되지 않은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이 잔소리가 가사가 되면서 결국에 피어난 첫 단추를 깬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너무 진심이 담긴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길 바랬는지 저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풍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레퍼런스 곡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2: 퍼런스?
0: 네, 그러니까 뭐 참고할 만한 곡이야.
2: 아,
0: 네네.
2: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잘 어울리는 게
0: 네.
2: 그 가수 경서의
0: 밤하늘.
2: 밤하늘의 별이 생각이
0: 네.
2: 나더라고.
0: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곡이
2: 네네네.
0: 나오길 바라신 거죠?
2: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이제 밤하늘의 별을 생각하면서, 네, 그 노래의 풍으로 이 너와 나의 여름이 나왔는지, 연민 씨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와. 강현미님의 너 하나의 여름이 이렇게 노래가 되었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너무 좋아요.
0: 지금 너무 좋으셨는지 목이 메이셨습니다.
2: 처음에 좀 생각하셨던 음악 분위기하고 실제 완성된 곡을 들으셨을 때 아무래도 가사가 이제 멜로디로 피어나니까 느낌이 좀 사뭇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기대했던 부분하고 혹시 뭐 좀 뜻밖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제가 아무래도 좀 가사를 썼을 때 좀 짧게 제가 좀 써가지고 이게 긴 곡, 긴 시간 곡이 나올까라고 조금, 좀 그랬었는데, 너무 잘, 이렇게, 그래도, 코러스랑 이렇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생각하면 조금 사랑스럽고, 시원하고, 좀 그런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서 들으셨던 광철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너무 만족하게 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3: 딱 사랑도 느껴지고요. 따뜻함도 시원함도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되게 그 연미가 표현하려고 의도했던 그런 느낌들이 잘 이렇게 녹아져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두 분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네, 이어서 바로 광철님의 이야기들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철님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붙인 곡이죠.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부터 듣고 싶어요.
3: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작사할 때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한 그 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제 혼자만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같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나왔듯이 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이렇게 잘 지내자, 더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결혼하고도 잘 지내자. 네. 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에서 이젠 우리의 이야기를 네.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그 뭐, 이제 2년이 넘는 시간을 만나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어떤 장면을 특히 가사로 남기고 싶으셨나요?
3: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에 만났었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들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작사를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살아오다가 만나다 보니까 앞으로 같이 더 만나서 이제 발을 맞춰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또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0: 상당히 희망적이고 네네. 그 미래를 뭐 기약하는 네네. 그런 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3: 네네.
2: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사가 좀 시적이다 보니까 덜어내면서 미처 좀 담지 못한 에피소드 또는 빠뜨려야만 했던 그런 뭐 사연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3: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조금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게 좀 저돌적으로 막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멀어졌었는데 아.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식당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용기를
2: 시작되었군요.
3: 내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날 이후에 이제 조금씩 만나가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2: 발을 맞춰가는 것처럼
3: 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가사 앞부분에 조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면 광철님이 생각했을 때 이 노래는 어떤 곡처럼 또는 어떤 풍의 느낌으로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3: 처음에 딱 노래를 떠올렸을 때 데이브레이크의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그런 느낌으로
0: 약간의 네, 팝 밴드 편곡
3: 네, 네. 좀 신도 나고 흥도 나면서 행진곡에도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2: 네. 그러면 공식 질문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좀 한편의 가사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노래에서 그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0: 네, 핵심 키워드 세 가지만 뽑아주시죠.
3: 핵심 키워드.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춰가 뭐 이런 것과 이제 항상 함께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사 부분에 나오거든요.
0: 네.
3: 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낭송하신 곡, 낭송하신 가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0: 우리 이야기 신광철. 밝게 웃던 너의 모습을 기억해 잠시 멀어진 시간 동안 아쉬웠던 내 마음 뜻밖의 마주쳐서 다시 만난 날 자연스레 시작되는 우리 이야기. 다른 속도로 걸어온 날들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씩 발을 맞춰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너의 손을 잡고서 걸어갈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서 하나씩 채워갈 우리 이야기. 행복해할 우리 모습을 그려봐 이제 함께할 시간들을 채워가는 너와 나. 눈부시게 펼쳐지는 수많은 날 아름답게 피어날 우리의 이야기. 같은 속도로 걸어갈 우리의 날들 따스한 여름바람 타고 걸어가. 지나온 시간보다 다가올 날들이 너와 나로 가득하길 바래. 약속할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너의 손을 잡고서 걸어갈게. 마주보는 눈빛 속에 밝게 웃으며 가득히 채워갈 우리 이야기.
1: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2: 로맨틱하네요.
1: 네, 함께 많은 날들을 채워갈게 하는 그런 선언이 되게 귀여우면서 다부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네,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시작된 이야기가 음악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광철님의 그 우리 이야기. 광철 씨 어때요? 이 낭독 하시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0: 일단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 네, 감정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이게 뭐 쓸 때하고 낭독할 때도 달랐을 것 같은데.
0: 아무래도 쓸 때보다는 직접 읽다 보니까 낭독을 할 때 좀 더 감정이 폭받친다고 해야 될까요?
2: 맞아요, 올라오죠.
0: 지난 일도 생각이 나고 또 앞으로의 일들도 이제 뭔가 미래를 생각하게도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도 유독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시 만나셨던 그 스토리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두 분이 정말 인연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3: 네.
1: 네. 연미님도 지금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광철님 네, 가사로 만든 곡, 우리 이야기, 음악으로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0: 네. 광철님의 가사로 만든 곡, 우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광철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완벽한 한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셨나요?
1: 음악,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면은 뭐 축가라든지 제가 직접 부를 수 있는.
0: 아, 그럼 더 좋겠다.
2: 직접.
1: 그러면 좋은데 너무 곡이 이제 어려워서. 네.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마음에 들고 행진으로 쓰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
0: 그러니까요. 네. 신랑 입장했을 때 딱 이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 너와 어디든 좋아 이렇게 나오는 가사가. 네, 제가 좀 비싸긴 하지만 원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네. 네.
2: 아무래도 맞죠? 가사로 이렇게 접했을 때보다 멜로디가 들어가면 좀 인상이 좀 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2: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 그러니까 노래로 표현되니까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데 하는 가사가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같은 속도로 걸어 이제 앞으로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춰가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제가 글을 쓸 때보다 좀 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미님은 옆에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3: 직접 들은 걸 또 듣고 싶네요.
0: 아, 직접 들은 걸
3: 듣고 싶네요.
0: 네. 어떻게 광철 씨 준비 될까요?
1: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력은 해본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두 분이서 평생 어쩌면 한 번 맞이할 그 결혼식에서 이 음악들이 뭐 재생되고 울려 퍼지는 장면들을 좀 상상해 보니까 저희도 좀 꿈결 같고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두 분께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곡 작업을 열심히 임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반가운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사 클래스의 취지가 싸우다 정드는 프로젝트 잔소리도 맞아요. 가사가 될까요 했는데 두 분은 사실상 잔소리를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 너무 달콤한 네. 잔소리였죠. 잔소리 할 게.
0: 그런데도 두 분이서 생각했을 때 서로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3: 이제 오빠는 좀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좀 자주 좀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지? 그러니까 뭐 에이스 제가 라면을 먹거나 하면 막 밥을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자주 그래요.
0: 그게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일까요? 광철 씨?
1: 아무래도 이제 제 사랑의 표현을 밥을 잘 챙겨 먹고 해야 네, 너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라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사랑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0: 반면에 그러면은 연미님이 광철님한테 많이 하는 잔소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잔소리는 아닌데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이제 항상 오빠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근데 오빠에는 그 한 단어에는 뒤에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고 느낌표가 붙을 수도 있고
2: 그렇죠.
1: 네, 되게 다양한 식으로 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잔소리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오빠 뒤에
2: 어떤
1: 이제 물음표가 붙냐 느낌표가 붙냐 뭐 마침표가 붙냐에 따라서 제가 약간 분위기를 파악하곤 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그 미묘한 걸 사실 알아차리는 건 두 분이서 그만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건 무슨 의미의 오빠지? 이건 또 어떤 오빠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네. 뭐 전라도의 거시기처럼 오빠로 다 표현할 네. 수 있는 거죠, 소통을.
0: 그러면 공동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너와 나의 여름과 우리 이야기를 각자 쓴 걸 보셨고, 가사를 서로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떻게 서로 새롭게 알게 된 마음이 있었나요? 분이서
1: 아무래도 새롭게 알게 된 마음보다는 좀 더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2: 네. 가사를 쓰면서
1: 가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숨겨왔던 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도 좀 꺼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잊고 있었던 뭐 좀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꺼내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0: 그 과정을 통해서요. 네. 네. 원래는 두 분이서 서로 한 곡을 같이 쓰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어떻게 타협하기는 어려우셨을까요?
3: 하다가 네. 좀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서로 각자 쓴 가사도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살리자라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0: 네. 네,
3: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0: 그러니까요. 또 서로 뭐 함께 불러주는 그런 축가나 뭐 축하의 노래들도 좋지만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분 너무 충실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말 뭐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의 두 곡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덕분에 저희 코너가 저희 수업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곡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두 분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1: 네, 앞으로도 네, 싸우지 않고 조금씩 이제 조금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가면서 결혼 준비도 잘 하고 결혼 이후에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연미님은요?
3: 네, 저도 이제 지금처럼 둘이 가깝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싸우는 날이 있겠죠. 그럴 때도 잘 타협해서 앞으로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그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그냥 연미님이 밥만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니까요. 여러분 채널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 가겠습니다.

0: 네, 가사는 거창한 사건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낸 어느 여름, 늘 곁에 있어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한편의 노래가 됩니다.
1: 네, 작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의 가사말이 피어나면서 어떤 형태로 정말 노래가 될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잔소리가 정말 가사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서로의 다른 장면, 서로의 다른 생각, 그 차이를 글과 음악으로 확인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죠? 네, 계속해서 우리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특별 생방송 계속해서 이현 한인수님의 가사와 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현 한인수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수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님의 곡은 당신의 부재였고요. 한인수님의 곡은 떨림입니다. 부재와 떨림, 제목만 놓고 봐도 뭐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뭐 서로 다른 그런 그렇죠.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현님의 당신의 부재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님, 네, 당신의 부재라는 제목에 담긴 부재는 어떤 순간 또는 어떤 감정을 의미하나요?
3: 아, 이제 모임에서 네. 잠깐 이제 잠시 동안 좀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무슨 이유일까 생각하면서 예, 썼던 거예요.
0: 아, 네. 그러면 그 가사를 쓰기 전부터 그렇게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이야기인가요, 그게?
3: 아니, 이제 부재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를 떠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들. 예.
0: 그럼 그 부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가요? 그걸 여쭤볼게요.
3: 예전의 네. 이야기인데, 예, 이제, 예.
0: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감정이 맞아요. 깊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3: 아니, 그렇게 깊은 건 아니고 좀 가벼운 가벼운 네. 거였어요. 네.
1: 당신의 부재 하니까 이제 제목부터 정말 시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 깊은 이야기를 가사로 옮기실 때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가장 쓰기 어려우셨던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대목이요.
3: 가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네.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자성어들을 많이 가사에 차용해 주셨던 부분이 네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3: 네. 쓰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가사로 노래로서 만들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있었어요. 일단 그 뭐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에서 그 사람은 이제 퍼즐 한 조각 같은 딱 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 조각이 퍼즐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없으면은 굉장히 아쉽고 쓸쓸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0: 퍼즐 한 조각.
3: 예. 구성원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한 조각이 빠져 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한 조각은 현님한테 되게 컸나요?
3: 아주.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예, 한 조각이었어요.
0: 한 조각이었다. 네. 네, 그러면 다행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 내용들이 제가 봐도 너무 그 깊이 있는 어떤 문학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는 가사였는데요. 멜로디가 붙는다면 어떤 곡이 되길 바라셨나요?
3: 저도 좀 그게 이 가사가 노래로 가수가 부를 수 있는 걸로 구체화될 때는 좀 어려울 거라는 이게 딱 이렇게
0: 예상을 하셨군요.
3: 붙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이제 AI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0: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조용한 독백이라거나 뭐 마음을 크게 꺼내놓는 어떤 뭐 큰 디바가 부른다거나 어떤 그런 풍의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3: 참조곡 말씀하시는 네네. 거고 제가 이제 평소에 일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곡들을 좋아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찾다가 일레인 씨가 이제 드라마 오스트를 부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시간 어딘가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게 그런 정도의 음색과 그런 정도의 톤으로 이렇게 좀 불러주면 어떨까 그렇게 좀 기대를 네. 크게 좀 했었죠.
0: 예. 네. 그럼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나요? 옆에 지금 경재 씨 나와 있는데 경재 씨도 그 작업하는 게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업을 많이 고생한 곡 중에 하나죠. 당신의 부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버전을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멜로디의 질감이 좀 대중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좀 침잠하는 느낌의 감성이 너무 디바스러운 대곡으로 좀 표현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 짧은 수업 시간이라서 극복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한계,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 곡, 당신의 부재를 통해서 이 중간 지점으로서 곡을 써 가시고 가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좀 쌓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0: 네.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현님의 계획만큼의 그런 어떤 느낌, 그 예상했었던 느낌의 곡은 아니어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곡에 적응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받았거든요.
1: 맞아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주셨고요. 멜로디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부르시려고 시도를 정말 많이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5주 만에 노래를 만들어내어 왔던 그런 과정이었으니까요. 수업 시간 내에 너무 충실하게 해주셨던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0: 네. 현님은 어떠셨나요? 네. 곡은 최종 곡을 이제 뭐 함께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예상하셨던 이제 당신의 부재라고 하는 이 가사를 완성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가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3: 아, 가사는요. 가사는 뭐 부족해도 제 한계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네. AI는 아무래도 이제 프롬프트 이제 그런 공부도 좀 더 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 네. 그 경재님 한 것과 진배 없는 별다를 거 없는 곡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뭐 다른 가사에 또 다른 어떤 프롬프트를 이제 넣고 그러면은 또 제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0: 네. 네. 그리고 이현님의 곡이 특히나 그 난이도가 높았었던 건 현님께서 어떤 그 되게 난이도가 높은 박자와 그거를 멜로디를 생각하시면서 저희한테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수업의 열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게 곡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현님의 가사 당신의 부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 낭송 들으시면서 담푹 빠져보겠습니다.

0: 당신의 부재 작사 이현. 당신의 부재를 알았다. 여럿이 함께 만 개의 조각 중에 어쩌면 겨우 퍼즐 한 조각인데 조금 쓸쓸하고 아쉬워서 돌아보게 되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과 미진한 것들이 있었나. 행여 아프게 한 것과 상처 준 것은 없었나. 때늦게 당도한 고해들을 고해하지 못하였다. 쉽게 이어지고 쉽게 떠나가고 떠나오던 시절의 반복은 마음의 수많은 실금과 생채기를 내었다. 아픈 회자 정리만이 인생의 단편이었고 거자 필반은 극히 희소하였다.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지금의 시간들이 아쉽지 않도록 함께 있을 때에 같이 누리고 느끼고 즐거우며 가끔은 뜻깊은 것이기를 바란다.
1: 네. 네. 형님, 시인 같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방송을 너무 침착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유독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2: 저는 오히려 이 버전이 노래보다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당신의 부재가 좀 문학적인 가사였는데 이게 그냥 멜로디로 표현되는 것보다도 정말 어떤 화자가 직접 낭송해주는 이런 느낌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맞아요. 어찌 보면은 멜로디로 붙는 게 사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낭송도 가사도 상당히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애착하는 현님의 가사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당신의 부재 현님의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이제 현님의 그 뭐랄까 상상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잘 나온 곡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현님의 가사는 특히나 저희가 이 수정하는 과정 있어서 그대로 그냥 현님의 이 픽스된 가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라임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잘라내기도 했었는데 저는 현님의 그 가사 자체가 그대로도 그냥 작품 같아서 또는 어떤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라임이 되거나 천편일률적인 그 삭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담겨지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 어찌 보면은 AI에서는 뭐 일반적인 어떤 팝이라거나 일반적인 가요의 형식이어서 따라잡긴 좀 어려웠을 수 있어도 그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현님은?
1: 아, 그냥 이제 경재님이 너무 수고해 주셔서 좀 미안하고 고맙고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중가요의 그 기승전결
0: 문법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1: 그 기승전결을 네. 잘 그대로 따른 거라서 좀 아쉬움은 큰데
0: 맞아요.
1: 근데 앞으로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수노를 계속 이용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0: 네.
1: 네, 아쉬움은 조금 적고 네. 예, 감사합니다.
0: 아,
1: 예.
0: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그 어떤 대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 이제 뭐 회자정리나 거자필반 그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자정리는 너무나 흔한 일인 것 같고요. 거자필반은 정말 너무나 희소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 문장들이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럼 인수님은 반대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현님이 뭐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뭐 새로 발견하셨나요? 어떠세요?
2: 글쎄요. 그냥 문학 작품으로 대했습니다. 듣기에 너무 좋았고
0: 좋으셨어요.
2: 예, 들으셨다시피 낭송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토박토박하고 차분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들으면서 그냥 힐링이 됐습니다.
0: 아. 이런 감정 표현을 평소에도 현님한테 자주 해주시나요?
2: 할까요?
3: 현님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현님은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너무 목소리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네,
1: 그렇진 않죠. 방송용인 거죠.
3: 아 보여주기 멘트다.
0: 근데 방송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면 매 수업마다 인수님께서 너무 다정하게 한 번씩 이렇게 챙겨주는 멘트가 늘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사람이 다 얼굴이 좀 단연적인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외적인 면과 또 방송용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0: 뭐 그래도 대외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현님의 감상은 어떠셨냐고 묻고 싶네요.
1: 아, 네. 뭐 아주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네.
3: 시도는 좋았다.
0: 네. 좋으셨다는 말을 이끌어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1: 예, 좋았어요.
0: 좋습니다. 인수님 이야기들을 바로 이어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인수님은 옆에서 떨고 계셨나봐요. 떨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림은 설렘에 가까운지, 뭐, 또는 긴장이나 두려움에 가까운지 좀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처음에 떨림은 당연히 설렘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긴장과 불안함에 좀 가까워지는 떨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 또 그 처음의 떨림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 떨림을 다시 재발견하고 싶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0: 설렘과 떨림이 점점 어떤 긴장과 두려움이 될 때도 있고 좀 딥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 떠나갔던 어떤 그 설렘과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사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나 사건, 뭐 구체적인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신다면요.
2: 역시 처음에는 이별이었죠.
0: 이별.
2: 잠시 헤어져 있다가. 그럼에도 이제 약간 그 떨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게 이 글을 쓰는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시점이 이 얼마나 예전 이야기인가요?
2: 역시 굉장히 예전이죠.
0: 다행입니다. 최근이 아니었습니다.
3: 아무래도 이제 말로 얘기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 거기다가 또 이게 가사라면 이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정말 뭐 준비된 멘트다, 방송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하지 못했지만 가사 안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면 한번 꼽아주시죠.
2: 그죠. 이, 지금 이 대답은 지금 질문에도, 그 다음에 공식 질문에도 똑같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초질관 처음에 그 떨림이 옅어지고 무뎌졌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떨림을 잊지 않고, 다시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3: 설렘으로.
2: 예, 예.
0: 그렇다면 떨림의 이제 그 메시지를 담는 음악은 어떻게 표현되길 바라셨어요? 뭐 템포나 목소리, 뭐 악기
2: 그래서
0: 분위기.
2: 그 떨림이 사실은 뭐 특별한 거고 뭐 이벤트성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저희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해철 씨의 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곡이 레퍼런스 곡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일상에서 묻어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떨림들이 계속해서 은은하게 좋습니다. 네.
3: 그러면 이 곡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2: 역시 떨림, 그다음에 이별, 지금도 여전하다.
3: 아, 지금도 여전하다.
0: 지금도 여전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이 두 분의 그 조용조용한 말투가 되게 그 뭐랄까, 저는 특히나 인수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배우님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쯤에 인수님이 낭독을 어떻게 멋있게 배우처럼 하셨는지 여러분께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낭독본 들려드릴게요.

0: 떨림, 한인숙. 단호하고 선명한 너의 취향, 엣지 있고 시크하고 끌렸었어. 조금은 아슬하고 불안해도 나도 몰래 끌려갔던 마음들. 한 번의 거절, 짧았던 이별, 다시 잡은 두 손, 결국 너일 줄 알았어. 처음 손잡던 떨림, 첫 포옹에 뛰던 심장, 첫 키스에 잠 못 들고 하얗게 지샌 밤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모든 너를 기억해. 까칠해도 거부 못할 매력, 완벽함 뒤 숨겨놓은 화당미. 눈치 없는 내 심장은 쿵쾅쿵쾅, 얼떨결에 튀어나간 나의 고백. 시간이 떨림을 익숙함으로 채워도 너와 눈 맞추던 그 순간만은 또렷해. 처음 손잡던 떨림, 첫 포옹에 뛰던 심장, 첫 키스에 잠 못 들고 하얗게 지샌 밤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모든 너를 사랑해.
1: 와. 네. 저는 이 보통 일반인들이라면 여전히 모든 너를 사랑해 이럴 것 같은데.
2: 아, 마지막이 앞번이죠.
1: 모든 너를 사랑해. 아, 따라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떠셨어요, 이거 낭독하실 때?
0: 글쎄요, 아까 그 경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글로 썼을 때하고 낭송을 하다 보니까 왠지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가고 몰입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왠지 그렇게 해줘야 멋있을 것 같아서
2: 폼생폼사 예.
0: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 대외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셨어요. 네.
2: 너무 로맨틱했죠, 정말.
1: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배우님이 낭독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들었어요. 네, 평소에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시는데 더 그런 톤으로 저는 낭독했었다고 하셨습니다.
2: 뭐 결국 너일 줄 알았어 이런 가사가 정말 막 편지처럼 이렇게 푹 들어와서 꽂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는
1: 맞아요.
2: 네, 트랙이었습니다.
1: 두 분이서 드라마를 찍고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인수님의 떨림 AI 데모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0: 브라보. 네.
1: 브라보.
2: 브라보 나왔습니다.
1: 네. 예수님 진짜 눈을 감고 깊이 있게 몰입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2: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쓴 글로 책을 하나 갖고 싶다. 아. 뭐 내가 작곡한 노래를 하나 갖고 싶다. 또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희망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마 제가 작곡을 해도 이렇게 노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만족도 있게 잘 만들어진 노래 같습니다.
1: 아,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경재 씨가 매우 흐뭇해하고 계시네요.
3: 저는 또 궁금한 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떨림과 섬세한 감정인데 좀 시원한 가창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곡의 포인트가 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흐름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후반부에는 조금 비트가 빨라지는데요. 네. 오늘 들으셨을 때는 이 앞뒤 부분 중에서 어떤 감성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은지 그게 궁금했어요.
2: 글쎄, 뭐 저는 둘 다가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 마음의 감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생각을 할 때도 어떤 때는 조금 내 마음이 차분할 때는 느린 비트도 내 심장도 뛰지만 어떤 또 생각이나 감정에 몰입이 돼 있을 때는 심장이 좀 빨리 뛰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마음에 드신다는. 맞아요. 그런
3: 심장 표현이었어요. 박동이 단지 느리거나 빠를 뿐 이건 다 떨림이다. 뭐 이런 감상으로 느껴지네요.
1: 그러니까요. 저는 그 떨림이 중간부터는 약간 첫 키스 이후의 떨림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3: 화사에도 등장하니까. 아.
1: 네. 현님은 그러면 떨림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4: 그냥 그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 중에서 가장 멋진 곡이 아니었나.
1: 아, 정말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예요.
3: 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으신데요.
1: 두 분 정말 대외적으로 잘 어울린다. 네. 정말 좋으셨군요. 네.
3: 아, 그리고 또 이 가사가 약간 고백적이기도 하고 좀 정말 이게 좀 섬세하잖아요. 이 가사를 통해서 좀 생각나는 모습, 다른 모습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으신데, 네. 예, 인수님의 좀 어떤 모습이 좀 생각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4: 아, 좀 약간 사람이 되게 순발력 있어요. 외모감각이 있고. 오,
1: 진짜로요?
4: 예, 의외로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1: 아, 의외로요? 의외로는 뭐죠? 의외로.
2: 의외로여서 감사합니다.
4: 예, 그래서 빵 터지게 하는 그 면모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들도 이렇게 보면 아, 감탄하게 되는 네. 그런 아무튼 스마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조금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요.
1: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담겨 있다. 이것조차도 되게 극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껏 현님께서는 늘 저희 클래스에서도 너무나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찬사와 언사를 남기시는 건 저 처음 봤어요.
2: 저도 처음입니다.
1: 인생 그렇게 두 분이서 오래 계셨는데 처음이셔가지고 제가 더 당황스러워서
3: 그러니까 그 떨림이 나왔네요. 결국은 아, 이번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심리의 떨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니까요. 정말 극찬이셨어요. 야, 정말 인순이 오늘 두 발 뻗고 너무 뿌듯하게 주무실 것 같다라는.
2: 아니, 뭔가 좀 네. 대가를 바라는 후환이 있을까 좀
1: 들었습니다. 그러시진 않으실
3: 이런 순발력. 네, 이런 순발력을 높게 사셨던 것 같네요.
1: 좋습니다. 자, 당신, 커플 공동 이야기로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부재와 떨림은 서로 이제 더 다른 제목이긴 하잖아요. 근데 두 곡 모두 곁에 있는 서로 사람의 소중함과 뭐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상대의 노래에서 어떤 마음을 서로 각자 발견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는 그 당신의 부재

0: 아, 3천 개 정도의 지분을. 네. 네.
1: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반대로 현님은요?
2: 아,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떨림들을 이번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살려서 희미해졌지만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좀 예쁜 것 같아요.
1: 예쁜 것 같다. 어머나. 이런 표현. 네. 네. 아, 저 현님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들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어떤 말들은 직설적이었을 때 반감이 되는 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말들은 조금 애둘러 표현했을 때 되게 깊이 있게 다가가는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사 작업의 좀 묘미일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서도 아마 서로의 음악이 그렇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서로에게 이 프로젝트를 끝나는 말미니까요. 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3: 글쎄요, 그냥 건강하게 무병장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야 내가 더 옆에 오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인가요?
3: 예, 예. 그냥 이 상태에 뭐 크게 뭐 불만이 없고 계속 그냥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현님은요?
2: 세상사가 좀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한 그런 뭐 네팔에도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1: 맞아요.
2: 너무 끔찍하고 그 영상을 본 순간 진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은 뭐 아직은 괜찮은데 이상한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예 그냥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내가 모두 좀 무탈하게
0: 예. 무탈하게
3: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굉장히 어떤 이벤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없는 그냥 평탄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어떤 일상에 서로의 서로가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던 것 같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가사도 쓰고 음악을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의 또 다른 지점을 좀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음악적인 취향도 서로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작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좀 다른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작업하는 거 보니까 이건 네. 좀 의외인데
4: 이건 좀 의외인데 하는 부분인데 서로에 대한 덕담도 좋고요.
3: 글을 자주 쓰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약간 갑자기 뭐가 탁 와서 번쩍 때리면 막 쓰거든요. 근데 계속 소재를 탐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아, 성실함이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재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성실하다. 제 개인적으로 현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평소에도 이렇게 문학적인 이 글들을 쓰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으셨어요?
2: 아, 뭐
1: 어제 꾸미셨다거나.
2: 아, 이제 시를 오랫동안 좋아했고요.
1: 네. 네.
2: 그리고 뭐 스필 같은 글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산문 쪽들을 이제 계속 읽어오고 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1: 네.
2: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1: 이렇게 차곡차곡 뭐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분이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네. 기대하고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4: 네, 두 분의 평온하지만 또 희망찬 또 다음 날들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이현 한인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벌써 두 커플을 만나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또 이어서 마지막 커플이십니다. 두 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누군가의 부재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 사람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한 사이에도 마음이 떨리는 순간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1: 네, 완성된 노래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기억에 참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커플입니다. 조세나, 이명형님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야, 이 두 분 정말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네, 예, 저희 예,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세나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명형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세나님, 명형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곡이 상당히
3: 맞아요.
0: 다른 듯하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또 닮아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조세나님의 곡은 여행처럼 그대와였고요. 이명형님의 곡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함께 걸어갈 그 뭐 시간을 담은 제목과 한 날짜를 어쩌면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제목이 나란히 놓였는데요. 먼저 조세나님의 여행처럼 그대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나님, 왜 두 네. 사람의 관계를 그 여행에 비유를 하셨나요?
2: 아, 제가 사실은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네, 뭐 남들처럼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빨리 발견돼서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나름 저한테는 이제 그 과정 또한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신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여행처럼 진짜 매 삶을 그렇게 살고 흥미롭게, 싶다라는 생각이 신나게. 들었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0: 모르니까. 네. 저희 작사 클래스 하면서 이 얘기는 저희도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그 이 얘기를 전해주시는 그 목소리의 떨림이 저도 많이 떨리게 만드시네요. 네. 되게 울컥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여행이라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존에 저희랑 작사하면서 얘기하셨던 맥락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실제 두 분이 뭐 함께 했었던 뭐 여행이나 뭐 특별한 뭐 풍경 같은 것들에서 출발한 가사였을까요?
2: 여행이나 아니요. 특별한 건 출발은 그건 아니었고요.
0: 네.
2: 그냥 단지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둘째 낳기 전까지 사실 정말 많이 제가 좀 많이 쪼았어요. 많이 좀 뭐 조금만 해도 불만이니까 막 그냥 좀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둘째 태어나고 났더니 그 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던 그 순간들인데 이제 지금 앞으로도 이 삶을 후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으로 또 후회하는 삶이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정말 그냥 그게 어떻게 맥락이 또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가사를 보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이 또 이어지는 것마저도 또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또 더 마음에 와닿는 순간인데요. 정말 뭐 여행하면 우리가 뭐 설레인 그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런 설렘도 있고 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는 뭐 순간들도 많을 텐데 이 가사들을 살펴보면 좀 재밌는 구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쓰실 때 실제 아마 경험에서 쓰셨던 구간일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일들 담아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2: 제가 그 암 판정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 가사 중에 그 둘이 여행하기 네, 아니면 그 첫 만남은 항상 저희가 참치집에서 만나는 항상 2월 5일이 되면 참치집을 갔거든요.
1: 네, 재현하시는 네, 2월 5일.
2: 근데 이제 결혼 기념일 날 정말 아이들도 친정이 좀 맡기고 둘이 당일치기로라도 우리 둘만이 할 수 있는 추억 쌓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그러면서 하게 된 게 임실에 사격훈련장이 있더라고요.
0: 사격훈련장. 사격훈련장.
2: 이거 뭔가 색다른 이색 체험이랑 이제 그런 것들도 시도하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좀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같이 즐긴다든지. 아,
1: 취미를 같이 하시면서 네.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2: 네. 그렇게. 그리고 가장 뭐 1박 2일 이렇게 여행은 항상 늘 아이들하고 함께.
1: 아이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또 좋지만 두 분끼리의 네. 또 소중한 또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뒤어서 또 들으시겠지만 2월 5일이라는 또 날짜가 또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좀 이건 좀 감동인데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되게 서사가 저희 애들한테도 되게 뭐랄까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두 분이서 또 새 아이를 키우시면서 어찌 보면은 두 분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것뿐일 때, 예, 그것 이외의 것들을 좀 어찌 보면은 조금 낭비하고 놓쳐왔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 가사의 작업을 하시면서 이 울고 웃고 하시는 이 과정들이 되게 하나의 휴먼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나님께서도 작사하신 거를 낭독하실 때 울먹이시는 모습들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거를 옆에서 묵묵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또 명형님의 모습도 그렇게 좀 기억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세나님께서 이 여행처럼 그대와라고 하는 이 여행이 가장 이상적인 여행이라면 그냥 두 분이서만 떠나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뭐 시간과 뭐 비용 제약이 없다고 하면 두 분이서 어떤 여행을 해보고 싶으세요?
2: 둘이서요?
0: 네.
2: 둘이서 배낭여행.
0: 배낭여행.
2: 네. 진짜 아이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봐줄 수 있다고 하면 약간 좀 즐거움과 약간 좀 힘든 것도
0: 다 함께.
2: 네. 그러니까 뭔가 산티아고 길인가요?
0: 산티아고 순례길.
2: 순례길. 이런 데 걷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냥 뭐든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네. 어디건 어떤 네. 어려움이 있건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행처럼 그대와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주신다면요?
2: 세 가지.
0: 일단 여행일 것 같고요.
2: 네, 여행이고 그냥 행복했었다는 말, 끝말에
1: 행복했었다는
0: 네. 행복했었다는 말. 네. 그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었다. 네.
2: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
1: 소중한 시간들. 와. 그리고 참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다 같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대와 떠난다는
0: 그렇죠.
1: 게 이 노래에 정말 그 어떤 느낌의 곡일까라는 그러니까 여행처럼 그대와라는 제목이 떠올리게 하는 힘인 것 같은데요. 요 곡의 가사를 또 조세다님의 목소리로 완성된 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시죠.

0: 여행처럼 그대와 작사 조세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 오래 걸리지 않은 그 시간들을 기억해. 우리가 함께하며 웃었던 시간보다 토라지고 서운했던 시간이 더 많은 듯해. 두 해 두 번의 계절, 두 명의 천사를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 그 순간부터였어. 설레이고 감사하기만 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보낸 것 같아 후회가 되었던 날들. 이젠 너와 함께여서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고파. 1년에 한 번은 단둘이서 여행하기. 수많은 기념일 중 우리의 첫 만남 재현하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하기. 사소한 티격태격도 함께여서 행복한 추억. 우리가 더 멀리 여행 가는 날. 너여서 행복했었다고. 너라서 행복했었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1: 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0: 이거 녹음할 때보다
1: 네.
0: 좀 더 울컥하네요, 개미네요. 뭔가 저한테는 이게 가사가 되게 짧고 함축시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저 안에 다 알고 있는
2: 더 많은 이야기가
0: 더 많은 있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나올 때마다 울컥.
1: 네.
0: 네, 이래요.
1: 그러니까 가사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스토리 중 어떤 하나, 어떤 수많은 감정들 중에 축약해서 하나 이렇게 띄워야 되다 보니까 함축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이야기의 컨텍스트와 맥락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 한 소절 한 소절 너무 소중하셨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그 가사를 쓰는 과정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고르고 골라 쓰셨는지를 아니까 저도 좀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재 씨는 어떠셨어요?
2: 저는 정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든지 누구와 함께라면 뭐 정말 좋은 순간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하지만 가사의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 이야기들은 또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밝음 뒤에 또 어둠도 느껴지는 그런 독백이었고요. 노래가 또 정말 좀 로맨틱한 느낌으로 그 여행을 떠날 때 듣기 너무 좋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를 바라면서 또 청해보고 싶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반면 명영님은 이 가사 낭독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주 사랑스럽게 들었습니다.
1: 오늘 이 자리 어찌보면 명영님께서 못 오실 뻔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게 시간을 빼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세나님이 처음에는 나 혼자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사회성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티도 안 내시고 다른 분들 사연이랑 노래도 너무 깊이 있게 들으셨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멍해지시는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2: 저도. 멀리 쳐다보시네요. 네.
1: 근데 명영님이 등장하신 순간 얼굴이 확 풀리시면서
2: 다른 분이 되셨어요.
1: 네, 화색이 막 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 다행입니다.
1: 네, 명영님께서 그렇게 든든하게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1: 좋습니다. 그럼 여행처럼 그대와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뭔가 두 분과 시간여행을 갔다 온 그런 느낌인데요. 추억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영화처럼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사연을 알고 들으니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희망찬 곡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2: 아니요.
1: 원래 그 참고했었던 곡은 어떤 풍의 노래로 나오길 바라셨어요?
2: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 아로하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맞아요.
2: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그 곡 이거 할 때 약간 좀 챗GPT한테 네, 질문을 던졌는데 그 노래 그 원곡 노래들을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네.
1: 가사를 넣어놓고 이 가사에 어울리는 비슷한 노래 뭐가 있을까 했을 때.
2: 근데 너무 곡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끝에 결국은 내가 정말 떠나는 날 그냥 너여서 정말 행복했었다고 너무 희망 찼으면 좋겠는데 근데 곡을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1: 네.
2: 저는 너무 좋았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글이 아무래도 좀 솔직했기 때문에 좀 이런 뭔가 진심 어린 느낌에 그리고 또 밝게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런 마음이 좀 잘 담겼던 것 같아요.
1: 서로 그렇게 공을 돌리시면 누가 누구의 공이 있는 겁니까? 제가 가져갑니다.
0: 이 수업의 네, 공이 있습니다.
1: 이걸 만들어주신 전주문화재단과 네, 가가오 사업에 네, 있다 이렇게 얘기, 공을 돌리겠습니다. 네.
0: 특히나 또 그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됩니다.인데 네, 잔소리가 생각해보니까 모아서 함축적으로 들으면 좀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네요.
1: 네, 이걸 이제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두 분의 공을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두 분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배낭여행으로, 예, 산티아고 순례길 딱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힘든 순간 딱 들으시면서 서로 잠깐 덥다고 손 뿌리치기도 하셨다가 또 다시 또 노래 듣고 또 서로 땀 닦아주고 이런 여행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2: 네. 네.
0: 작업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이 다양한 사연들을 글로 녹여내셨는데, 이 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소리로 표현되면서 좀 오히려 내가 이걸 썼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들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1: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요.
2: 세상에 말할 거야.
1: 세상에 말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2: 네. 언젠가 정말.
1: 예, 지금 이미 말하고 계시잖아요.
2: 네.
0: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네, 말씀을 잘 못 하시는 편일까요?
1: 그럼 명영님께 이런 이야기들 평소 잘 안 하셨어요?
2: 아니요, 항상 해요.
1: 항상 하세요? 네. 이거 명영님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명영님은 어떻게, 팩트가 맞나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3: 예,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1: 아, 돌려서. 예를 들면요?
3: 아, 이게 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그, 와이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뭐, 챙기는 부분이, 예, 좀 있었죠.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3: 네.
1: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진짜 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저도 이제 경재 씨랑 15년을 함께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야 경재가 저런 얘기하는 거면 나한테 미안하단 말이구나. 아, 저 말은 경재가 나를 걱정한다는 말이구나. 요즘에야 조금 들려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왜 저 친구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저 친구는 뭐 나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0: 네, 미안합니다.
1: 근데 저한테는
0: 빠른 사과.
1: 저한테는 너무 보배 같은 존재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경재 씨 없었으면 이렇게 음악 못했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입니다, 사실. 근데 꼭 그게 경재 씨 앞에 단둘이선 잘 못해요. 잘 못하겠고 그냥 어떤 이제 뭐 카메라가 들어왔다거나 뭐 방송이라거나 이럴 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그냥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도 정말 앞으로 이어질 여행 같은 어떻게 보면 앞날들을 또 축복해 드릴 텐데 서로에게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3: 저부터
1: 네네. 네.
3: 여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써서 저도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좀 새로운 걸 보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하니까 앞으로 계속 좀 건강하게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고 싶고요.
1: 네. 너무 진심이 담겨 있으셔가지고. 네.
2: 저는 그냥 아까 옆에 분들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길래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생각을 했을 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가 좋아.
1: 진짜.
2: 네. 네. 네가 너무 예뻐서 좋아. 그 말이 정말 그냥 지금은 정말 보기만 해도 진짜 제 눈에 꿀이 떨어져요. 저희는 인제 신혼인가 봐요. 애 셋 났는데.
0: 야, 신혼처럼.
1: 야, 네. 옆에서 박수를 막 쳐주고 계세요. 야. 그러니까요. 저희 사실은 두 분을 저는 애초에 너무 다정하게 요 앞에 커플 두 분도 그랬지만 너무들 다정하게 오시니까 이분들이 뭐 우여곡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두 분께서는 꽤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여기 오기 전에도요.
2: 저희가 처음 만나서 하는데 사실은 네. 저는 저희 신랑의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지금 인재와 있죠. 고백하는 건데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 들을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자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너무 자꾸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끌려가는 느낌의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텐데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뭐 조금만 잘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못하면 그래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어 막 이런 네. 그런 식의 상처를 좀 신혼 초에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후회가 좀 들고 나서 뭔가 정신 차렸을 때는 뭔가 이 사람 표현은 안 하는데 안에 상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한테 드러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드러내니까 이제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죠. 좋은 기회로. 근데 끝까지 안 드러내더라고요.
0: 그러니까 묵묵히 상처를 네. 견뎌내고 이렇게 네. 있었던 그런 느낌을 네. 받으셨던 거네요.
2: 근데 정말 그 중간 찰나에 어디 이제 저희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가서 뭔가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편지로. 유언장처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두 장, 세 장 분량은 원본, 두 장은 수정본.
0: 아, 수정본.
2: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걸 다 보내야겠더래요.
1: 수정본, 원본 다요?
2: 네. 왠지 보내야 될 것 같았는데 진짜 그 원본 내용을 보면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그 신혼 초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0: 글로서 그때 네. 털어놓는 네. 네, 속마음을 느끼죠.
2: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상담 같은 걸 하면 사실 과거의 아픈 기억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0: 추억들이 네. 떠오르셨군요.
2: 그냥 뭔가 나를 되게 사랑해준 기억,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순간들, 예,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 오는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두 커플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는 이분들 같았으면 좋겠고, 네. 저 풀타임이 사실.
1: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2: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오진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감정들을 받으면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와,
0: 잔소리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오셨고, 가사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옥석을 골라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순간들만 남아서 두 분의 또 서로에 대한 속모함과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계기로, 네, 이 잔소리 가사가 될까요를 수업을 또 열심히 또 들어주셨던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 수업을 연장하는 천명이 되셨잖아요. 예, 그 진심이 사실 느껴져서 저도 그냥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 것과 뭐 진심으로 하는 것 사실 저도 알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또 옆에 두 분도 두 커플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전주문화재단에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좀 얘기라도 해보자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없는 예산 짠이어서 예, 이 새 커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네.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 놀이팀한테 좀 감사하다 말씀
2: 감사합니다.
1: 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0: 특히나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사실 저희가 작업하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네. 서로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럼 반면에 영영님께서 이제 세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3: 네, 물론 알고는 있었죠. 네. 뭐 저기 그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가서
1: 네.
3: 그 전까지도 계속 감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밖으로 이제 내색을 안 했죠.
1: 네.
3: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말을 좀 쓰고 싶다 글로라도 그렇게 이제 좀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말씀 중간 중간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기 경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저희도 상담 치료를 치료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했는데 그게 딱히 좋은 게 아니라 뭐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서로 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서로 이제 좀 풀고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마음이 안 와닿더라고요. 왜 꼭 그래야 되지?
0: 너무 솔직해지는
3: 그냥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안 좋았던 것들이라든가 좀 상처받았던 것들을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희석되고 없어지고 그냥 뭐 어딘가 자리 잡고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그때 안 꺼냈는데 왜 내가 또 꺼내야겠어? 그냥 꺼내지 말고 있을 거야. 뭐 난 남자니까 뭐 이런 식의
1: 네. 네.
3: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또 갔는데 또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 그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뭐 한번 꺼내서 뭐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 좀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0: 불편하죠.
1: 네, 불편하더라고요. 마치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3: 네, 약간 네. 좀.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 내가 그런 건 없고 서로 간에 이제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누군가가 이제 유도하지도 않았죠. 선생님들은 네.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내가 가사를 쓰고 싶은데 안 좋은 걸 쓰겠습니까? 좋은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네. 그냥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좀 하니까 오히려 좀 진짜 예전에 와이프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기회로 조금 더 좋아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0: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명영님의 2월 5일을 또 이어서 들어볼 건데 네. 사실 좀 작업기들이 그 좀 떠올라요. 아마 이런 사연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되씹어 보면서 처음에 그 2월 5일이라는 주제도 너무 참신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글을 맞춰서 막 오셨었잖아요. 글자 수를.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건 시조대회가 아닌데 왜 글자 수가 3434로 막 배치가 돼 있는 거죠?
1: 4333. 네.
0: 하는데 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말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놓으신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인생의 특별한 날이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월 5일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1: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이렇게 극복하거나 잔소리를 어떤 뭐 이렇게 서로의 애정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리고 저희 두 팀은 음악은 열심히 해왔지만 누구를 뭐 상담하거나 누구한테 어떤 치유를 한다? 뭐 물론 음악으로 간접적으로 했을 수는 있어도 그런 아리송한 어찌 자신감 없는 시작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저희가 역할보다도 선생님들께서 그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서 임해주셨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방금 영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또 2월 5일 가산 방송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제목 2월 5일 작사 이명형 중화산동 참치집 우리의 첫 만남 치마 징장 입은 너 바람에 흩날린 머리 첫눈에 반해버렸지 그날은 2월 5일 참치 맛은 기억 안 나도 너의 따뜻한 성격은 아직도 선명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우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지 좋은 느낌 설레는 마음 좋은 느낌에 네가 참 좋아 우리 함께한 모든 추억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 기억해 가장 빛났던 그날은 2월 5일 우리의 시작을 영원히 간직할게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게 너와 나의 시작은 2월 5일 내 야구 등번호는 25 둘이 만나 5시 된 우리 가족 우리의 시작을 영원히 사랑할게
1: 이야
2: 저는 진짜 유독 인상 깊었던 게 내 야구 번호 25. 야
3: 이거 이거 등번호 함부로 정하지 않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면 이 곡을 작사하신 명형님의 이 곡을 들을 때 2월 5일에 중요한 키워드 3개를 꼽고 노래를 한번
2: 들어봅시다. 네.
1: 키워드는 당연히 2월 5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인 참치집이 들어가야 될 거고.
2: 참치집. 평화동이었죠? 네, 평화동 참치집인가요? 중화산동. 중화산동 참치집. 네.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 된 우리 가족.
3: 아, 요 가족. 아,
1: 세 개가 중요 키워드.
2: 그죠. 둘이 만나 5시 된.
1: 네.
2: 그것도 어떻게 딱 뭐 마치 맞춘 것처럼 그래서 광철 연민님도 맞추나 봐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끔 예, 들게 했습니다. 자, 그럼 2월 5일 들어보시죠.

0: 시원하네요.
1: 이야, 정말 정말 대서사십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예, 이렇게 함축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2: 아, 저기 노래 이렇게 멋있게 제가 부르지 못할 정도의 고음을 주셔서
1: 사용이 불가한.
2: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예, 너무 노래가 좋아요. 제 마음에 쏙 들고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3: 저는 이거 노래방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고음 불가.
1: 그래서
3: 스트레스 받으면
1: 두 분이서 2월 5일에 만나서 참치 먹고 노래방 가서
4: 2월 5일 2월 5일
1: 그러니까요. 그걸 딱 맞아떨어질 텐데.
4: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여행처럼 그대와 그리고 2월 5일 이렇게 다 들어봤습니다. 아, 경재 씨도 얘기 좀 보태주시죠.
5: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1: 맞아요.
5: 네,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5: 서로에게 바라는 말. 명인님부터 네, 부탁드릴까요? 네,
2: 그 진짜 그 가사를 하라고 할 때 그 주제를 아, 이 첫 만남 진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첫 만남.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오래되면은 조금 조금씩 바래지면서 이제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보이는데 이 글로써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이게 볼 때마다 그때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게 글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둘이 만나 다섯 땐 우리 가족이라는 야.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가사 와이프가 쓴 가사처럼 우리 영원히 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저도 아, 네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멍석가라 좀 하기 힘든. 그냥 지금처럼 살아왔듯이 앞으로의 날들이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그 날들 동안 우리가 맨날 기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싸우는 날도 기쁜 날도 그냥 다 우리한테 행복한 순간들이 되길 바래. 사랑해.
1: 두 분 우여곡절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많이 무겁기도 하고 버거우실 때도 있었을 거고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곤란하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그걸 뛰어넘으시는 과정을 저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두 분께 또 여기 앞에 두 분의 커플들께도 네, 존경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잔소리도 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마음이 담아있다면요 이렇게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들 그 자리에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소감 예, 광철님, 연민님부터 예, 네. 소감 전해주시죠. 네.
6: 너무 의미 있고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이제 어떤 커플이 되었고 또 저희보다 훨씬 이제 오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이야기가 저희한테도 앞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받았고 그 전에 하고 싶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 이 두 커플을 뵀을 때의 그 표정보다 지금 마지막으로 뵌 표정이 너무 너무 예쁘시고 너무 좀 본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우신 그런 이제 모습을 봐서 너무 이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1: 본받아서
7: 네, 본받아서 예쁘게 잘 돌아가겠습니다.
1: 네, 축복드립니다. 두 분께도 광철님, 연민님 너무 네, 사랑스러운 커플이셨어요. 네, 좋습니다. 현님, 네.
8: 아, 제
0: 제가 이제 두 분의 방송을 본 적이 없는데 은총님이나 경재님이나 너무 참 노련하게 방송해 주셔서 우리는 좀 불안한데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편안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그러니까 뭐 작사나 작곡 시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가 마침내 하게 되었는데 좀 좋은 시간들 갖게 돼서 앞으로도 좀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더 심화된 가정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그 가사를 쓰면서 뭐 저를 돌아봤는데 저를 돌아보다 보니까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쪽 분들이 가지고 싶었던 추억들을 이쪽 분들은 이미 가지게 된 것 같고
1: 네.
4: 저는 새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잘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는 좀 더 많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 감사합니다.
3: 네, 저도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서 되게 제 주변에도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둘이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좋았던 기억, 추억들도 이렇게 되새기면서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도 다시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즐겁잖아요. 뭔가
1: 네.
3: 나쁜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에 정말 예산 편성 많이 다양한 부분들
1: 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네. 세금.
3: 왜냐하면 저희 너무 감사해서 이런 감사한 순간들을 다른 사람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5: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3: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8: 이상한 계절 그 두 멤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분기마다 했으면 좋겠네요. 다섯 커플씩.
5: 다섯 커플. 네,
8: 다섯 커플씩. 너무 많이는 힘들 것 같고요, 두 분께서. 네. 네, 매 분기마다. 그 이혼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8: 꼭 네, 했으면 좋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담 전해주셔서. 네,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 경재 씨께서도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네.
5: 네,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든지 용기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정말 용기 내서 한 발자국 내딛으신 덕분에 정말 여섯 분을 닮은 여섯 편의 가사가 그리고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노래말을 쓰셨던 그 느낌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으로 또 수업을 마친다니 또 시원섭섭하고 아쉽고 그러네요.
1: 네. 아, 그래도, 마무리가 있어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2026년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가가호 일환으로 진행됐었던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싸우다 정드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했었던 프로그램 여기서 감사한 말씀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안녕.
7: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벌써 9월이에요. 지난 시간 대표의 결정으로 휘수는 회사의 출근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입덕부정기를 거친 선호의 고백을 받기도 했죠. 휘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 제4화 소리 없이 흔들리는 순간 마일스톤의 워크스루 파이어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오늘 주말이지. 어제 일이 참... 집에 다 왔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1: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저기, 오늘 이야기 바로 답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힘들 수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0: 알겠어요. 고마워요.
1: 아, 혹시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일하면서 물어볼 것도 있고, 부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0: 네, 괜찮아요.
1: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0: 아, 이게 맞나?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아, 모르겠어. 우선 밥 먹고 생각하자. 가볍게 양송이 스프랑 샐러드 배달 시켜볼까? 어? 선호 씨잖아.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부장님.
0: 안녕하세요, 선호 씨.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2: 네, 잘 들어갔어요. 아, 어제 전화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주말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곧 점심이기도 하고.
0: 그래서 전화했구나. 저는 점심 배달해서 먹을까 해요.
2: 혹시 샐러드 같은 걸로 드시려는 거예요?
0: 어떻게 알았어요?
2: 점심은 늘 가볍게 드시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 복잡할 시기인데 그렇게 먹으면 금방 기운 빠진다고요. 괜찮으면 같이 드실래요? 제가 부장님 계신 동네로 갈게요. 어제 보니 제 집이랑 많이 멀진 않더라고요.
0: 에? 몇 시에?
2: 한 30분 정도 있다가요? 그냥 편하게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미 일할 때 서로 흐트러진 모습도 봤고 저는 다 괜찮았거든요.
0: 그건 그렇지만...
2: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죠. 기다린다 해놓고 벌써...
0: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2: 그럼 제가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이따 봬요.
0: 네, 그럼... 선우 씨, 어제 이후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었나? 그나저나, 난 어떻게 준비하지? 화장은? 옷은? 아, 일단 씻어야겠다. 여기에요.
1: 부장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반갑네요.
0: 저도요.
1: 저번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회사 밖에서 보니까...
0: 밖에서 보니까?
1: 아... 뭔가 느낌이 참 달라요.
0: 네? 뭐가 어떻게 다를까? 그나저나 선호 씨 들고 온 가방이 참 크네요. 점심 먹고 어디 가요?
1: 아니요, 다른 약속은 없어요. 이거는

0: 양송이 스프 마침 먹고 싶었는데 완전 진수성찬이네. 언제 다 챙겼어요? 들고 오는 거 무겁지 않았어요?
1: 이 정도는 거뜬해요. 부장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평소 드시던 음식들 종류별로 가져온 거라 드시고 남기셔도 돼요.
0: 다 기억해줬구나. 어머, 김밥도 있네?
1: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김밥 매니아라서 모든 걸 많은 재주가 있거든요. 요샌 대성 선배를 멍석말이 하고 싶어요.
0: 어, 멍석말이?
1: 네. 실제로 약간 들이받아 버렸어요.
0: 선우 씨가 대성 씨를?
1: 부장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0: 회사에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네.
1: 실은 다들 부장님 편이에요. 대성 선배가 대표님 등에 업은 것처럼 구니까 다들 참고 있는 거지. 부장님 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다들 준비돼 있으니까.
0: 고마워요, 정말로.
1: 그럼 부장님은 오랜만에 쉬시는 거예요?
0: 쉰다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건 오랜만이죠. 대부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에 집중하느라 꽃도 언제 피는지 모를 정도로.
1: 아, 그랬군요.
0: 잠깐만요. 지훈 씨.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글쎄, 그 자료는 대성 씨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1: 지훈 선배 전화예요?
0: 맞아요. 회사에 그새 일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한다고 전화한 걸 보니.
1: 아, 그래요?
0: 왜요?
1: 신경 쓰여서요.
0: 에?
1: 그렇잖아요. 맨날 부장님 집 반대 방향인데도 차 태워주고 둘만 아는 얘기하고 전화도 자연스럽고.
0: 지훈 씨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편한 거지.
1: 제 직감은 좀 다른데요. 그렇지만 제가 그간 이상하게 행동한 게 있으니 어쩔 수 없겠죠.
0: 아, 그렇게까지 시무룩할 필요는.
1: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훈 선배 따라잡아야 하니까.
0: 에?
1: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0: 패기가 좋네.
1: 얘기가 길었네요. 자, 어서 드셔보세요. 이건 요새 인기 있는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 우베라고 아세요? 엄청 핫한 디저트래요.
0: 와, 맛있겠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선우 씨와 함께하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잠시 물러나면서 회사 분위기도 점차 달라졌을 것이다. 예상대로라면.
2: 대성 씨! 악대성!
3: 아, 네, 대표님.
2: 대성 씨가 단독으로 설계랑 계약 담당했던 가스화기 상세 도면이랑 계약서 좀 가져와 보세요.
3: 그건 그 업체가 대표님이랑 잘 아는 곳이라고 해서 상세 도면 따로 안 드리고 기본 의뢰서만 받고 진행했는데요.
2: 그럼 일단 의뢰서라도 가져오세요.
3: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부장님 컴퓨터에 있을지도 모르죠. 같이 검토한 적 있으니까요.
2: 이거 7천만 원짜리야. 어서 관련자를 찾아오세요.
3: 네.
2: 아, 정말 답답하네. 강 부장한테 지금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직접 강 부장 컴퓨터에서 찾아봐야겠다. 난 대표니까 회사 소유 물건은 만져도 괜찮겠지.

0: 아이, 그 아무 걸려 있잖아.
1: 부장님 자리에서 뭐 하세요, 대표님?
0: 아, 별거 아닙니다. 자료 좀 찾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일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거참.
1: 대성 씨, 서류 대부분 어디 있는지 부장님이 잘 아실...
2: 부장님은 갈등 일으킨다는 이유로 강제 격리됐고 직원들이랑 접촉 최소화 명령도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뭘 연락까지 해요. 이 정도는 부장님 없어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3: 아, 대표님,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1: 휴가가 아니라 격리였어?
2: 아, 이게 다 부장님 때문이야.
3: 이거 뭐야?
4: 아이고, 거기 계셨군요.
3: 너 일부러 밝은 거지? 다리가 갑자기 나왔는데?
4: 아니요, 어. 그럴 리가요. 전 단지 걷고 있었습니다.
2: 에이, 바빠 죽겠는데.
5: 자자, 서류 찾는 게 더 급하잖아. 나중에 얘기해요.
1: 선우 씨가 점점 되찾이는군. 그나저나 상황이 좀...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배.
1: 회수 오랜만. 그쪽 회사에 일이 있어서 지훈 씨한테 연락했다가 얘기 들었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서?
0: 네.
1: 그냥 신고를 하지 그래. 들어보니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충분히 들어가던데. 대표님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지. 세상을 마음대로만 살수 없다는 걸.
0: 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보고 있어요. 기관 자문에 따라서 기록도 꽤 모으고 있고.
1: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을게. 의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니까.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0: 네, 감사해요, 선배님.
1: 그래. 조만간 또 연락할 일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보자.
0: 이 회사가 좋았다. 내 손길이 닿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결과를 읽어나가는 것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하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뻤다. 그래서 때때로 대표님이 힘들게 해도 괜찮았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내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가 한 성취들이 곧 나라고 착각했을지도. 역할에 충실하고 매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다면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인정할 때였다. 내가 믿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믿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고.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실은 가냘픈 지지대에 불과했음을. 피해 사실 인지나 당사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 같은 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지. 이거 메일로 보내면 대표님이 얼마나 화내시려나. 그래도 하는 게 나으니 일단 해놓고, 그 다음은 기관별 자문인가? 혹시 몰라서 이력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정리해놓은 거 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네, 나. 네, 지윤 씨.
2: 부장님, 통화 괜찮으세요? 일이 좀 생겨서요.
0: 무슨 일이에요?
2: 그게 대성 씨 레퍼런스 체크가 몇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0: 그새 이력서 넣었나 보네. 그래서 선배가 나한테 연락했구나. 어느 업체들인데요?
2: 원택이랑 제노원이랑. 다들 부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던데요. 대성 씨에게 부장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연차 내고 몰아서 쉬신 게 아니라 대표님이 밀어붙여서 부장님 동의 없이 격리된 거라면서요. 업무 공유도 막고 있고. 최근엔 계약서 찾겠다면서 부장님 자리도 마음대로 만지셨고요. 컴퓨터에 암호가 걸려 있어서 로그인은 못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0: 제자리 만진 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2: 오늘이요.
0: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대성 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물론 어디까지 전달할지는 지은 씨 자유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 말인데요.
0: 선우 씨가 왜?
2: 선배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대성 씨한테 발을 걸더라고요. 부장님 뒷담화는 소리만 나오면 튀어나와 몇 번이나 그러던지. 직급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래요? 재밌네.
2: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부장님이 웃을 수 있어서.
0: 네?
2: 그럼 또 공유 드릴게요.
0: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방금 뭐였지? 지윤 씨, 뭔가 느낌 이상했는데. 착각인가? 어머, 콜백 메시지가 왔네? 선호 씨잖아. 아, 선우 씨.
2: 안녕하세요.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0: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보냈죠. 지금 끝났어요?
2: 네.
0: 고생 많았어요.
2: 부장님이랑 같이 있었을 땐 그래도 활기가 있었는데, 부장님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0: 너스레는 회사에 일 터졌다면서요?
2: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지훈 선배겠구나. 대표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0: 아, 그렇구나. 선호 씨는 괜찮아요? 대성 씨랑 부딪혔었는데.
2: 아, 전 괜찮아요. 사실 회사 분위기가 좋진 않거든요. 저야 부장님이랑 일하는 게 좋지만 부장님이 마음 상하고 힘든 건더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회사에 어찌 되든 부장님이라도 빠져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 더 좋은 대접 받을 만한 분이시니까요.
0: 아, 선우 씨.
2: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0: 고마워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2: 네, 그럴게요. 요새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겁먹고 있었는지 몰라요.
0: 선우 씨가 원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었나? 일로만 점철되어 있던 일상에 서슴없이 누군가가 들어오는 건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싫지 않아.

0: 아, 벌써 봄이구만. 응? 이게 무슨 이메일이지? 강 부장이 뭘 보낸 거야? 아니, 이건 내가 강 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리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일 리 없어. 아니야, 아니라고. 강 부장이 이걸 다 기록하고 있었다니.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대표님.
0: 또 왜?
1: 유량기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발주 요청했다가 사양 변경해서 취소한 건 위약금 달라고 하는데요.
0: 사양 변경? 취소? 발주 요청만 한 걸로 기억하는데 누가 변경을 했어?
1: 박대성 씨죠?
0: 위약금은 얼만데?
1: 아, 이미 제작에 들어간 상태라서 생각보다 꽤 큽니다.
0: 아유, 전화번호 줘봐. 아,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약금이라니요. 좀 봐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부품을 얼마나 팔아줬는데 이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럼 오세요. 직접 와서 얘기하시라고요. 오늘. 네, 곧 뵙죠. 다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이건 너무하다고.
1: 아무래도 부장님이 필요하겠는데 연락을...
2: 제가 부장님께 전화드려볼게요.
1: 언제부터 부장님한테 냉큼 전화 거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지?
3: 선우 씨.
2: 부장님. 대성 선배가 담당했던 일이요. 계약 취소랑 변경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곧 업체 사장님 오실 것 같아서 부장님도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아, 그래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4: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타이밍이네. 억울해하는 것에 비해 일처리가 느슨한 대성이 결국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휘수는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 결과는 10월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휘수 역의 호랑, 대표와 지훈 역의 허명, 대성 역의 김사나, 선배 역과 작가, 진행의 월하랑, 연출의 호랑이었습니다. 그럼 김푸름의 Never Let Go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치 너 아닌 세 명도 만났을 텐데 확실히 알게 됐어 Lost Lane man 덕분에 알게 됐어 Lost Pain girl 네가 잘못한 거잖아 What you saying girl I don't wanna hear your shit no more I don't wanna hear your shit I just wanna quit I just wanna start

다들 준비를 하던 가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자,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을 전보다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밥을 유난히 많이 찾기도 하고요. 배가 예전보다 좀 볼록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털이 듬성듬성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보호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하고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특히 중년 이상의 반려견에서 보호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쿠싱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여름 정말 징글징글했잖아요.
1: 네,
0: 사람들이 다 그래. 정말 징글징글해.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름은 잘 나셨습니까?
1: 아, 네. 뭐 수영 열심히 하면서
0: 네.
1: 시원하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 이제 9월이 됐습니다.
1: 네.
0: 9월 하면 뭐 물론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가을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1: 뭐 가을에 뭐 제 생일도 있기도 해서
0: 어머.
1: 가을이 좀 특별히
0: 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추남, 가을의 남자.
1: 좀 이상한데요?
0: 생일이 9월에 있다고, 아니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가을 남자 추남으로
1: 네.
0: 우리 곽기만 대표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쿠싱 증후군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부터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물론 사람한테서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1: 네네네.
0: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
1: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어렵네요.
1: 부신이라고 하는
0: 네.
1: 기관이 저희 몸 안에 이제 콩팥 뒤쪽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부신 특히 이제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0: 우리가 보통
1: 하거든요.
0: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1: 네, 이제 코티졸
0: 네.
1: 뭐 다른 말로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0: 코티졸.
1: 하고
0: 네,
1: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코티졸이 이제 부신에서 형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질환을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부신 피질이 기능이 항진됐다라고 해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0: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사실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부신 피질에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 일어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0: 네네.
1: 이제 뇌하수체가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걸리는 이게 뇌하수체 문제성 쿠싱 증후군이 있고 아니면 부신 자체가 종양화돼서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ADH라고 하는 부신 종양성 쿠싱 호르몬
0: 네.
1: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를 쿠싱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0: 그럼요.
1: 주사로도 맞을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약을 과도하게 먹거나 주사를 과도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 생기는 쿠싱 증후군은 이제 의인성 쿠싱
0: 네,
1: 증후군이라고
0: 네.
1: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과도하게 오랫동안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쿠싱 증후군이다.
1: 이렇게 네, 맞습니다.
0: 좀 쉽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이 반려동물들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저희가 물을 많이 먹거나 네. 오줌을 많이 싸거나 네. 아니면 밥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이제 팬팅이라고 하는 이제 핵핵되는 증상이 많이
0: 헐떡거림.
1: 심한
0: 거. 네.
1: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쿠싱 증후군의 네.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털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빠지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1: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네네. 이제 털이 이제 양쪽 대칭성으로 등쪽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기보다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저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증상들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좋아지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통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캐치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말씀을 들어도 이걸 과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쉽게 이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 싶거든요.
1: 그렇죠. 이제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네. 사실은 어느 날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왔는데요.
0: 네네.
1: 뭐 맛있는 밥이 있으면 많이 먹는다 보다 오늘 네. 좀 식욕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오줌을 얼마나 싸는지 체크를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패드를 대부분 깔아놓다 네네. 보니까 패드 양을 보고서 오줌을 좀 자주 싸나 보다는 할 수 있지만 오줌 양이 많다라는
0: 맞아요.
1: 거를 직접적으로 쉽게 체크할 수는 네.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핵핵되거나 밥을 네네. 많이 먹는 이런 증상 자체를 쉽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그렇게 체크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 네네.
0: 좀 의심이 간다고 좀 주의 깊게 보려면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라면 너무 많이 마신다, 물을 너무 많이 먹는데라고 생각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 같은 게 사실 오줌 양을 가지고 체크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0: 네.
1: 저희가 대신에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는 좀 체크가 좀 가능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보통 건강한 성견 같은 경우에 하루에 1kg당 보통 이제 50ml 정도 먹어주신다라고 생각을
0: 네,
1: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kg다 하면 150ml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5kg다 하면 250ml 네, 정도 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키로당 예를 들면 100ml가 넘게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거에 두 배 이상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0: 네네네.
1: 하시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냥 물을 막 주신다기보다는 아침에 물을 떠다 주실 때 아침에 몇 ml 정도
0: 네네.
1: 넣었는데 우리 아이가 몇 ml 정도 먹었구나 정도를 체크만 해주시면
0: 네.
1: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 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쉽게 그나마
0: 그러네요.
1: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두 배 이상 먹는 거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1: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쿠싱 증후군 아니고요.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질환은 사실 당뇨라고
0: 그렇죠.
1: 볼 수가 있죠. 사실 당뇨랑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당뇨가 있는 아이들이 쿠싱에 더 잘 걸리기도 하고요. 쿠싱 증후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당뇨가 더 쉽게 오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이렇게 증상이 보통 같이 심해지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급성으로 옵니다.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물을 먹고 오줌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싼다. 그래서 똑같은 다음 당뇨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쿠싱 증후군보다는 당뇨가 훨씬 더 임상 증상 자체가 심합니다.
0: 그러니까 보면
1: 네.
0: 서서히가 아니고 아주 급하게 갑자기 이런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게 당뇨 쪽에 가깝고
1: 맞습니다.
0: 쿠싱은 조금 서서히 진행되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1: 네,
0: 그러면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고 아이가 물 많이 먹는 것도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면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1: 사실 이제 당뇨 급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되게 병원을 많이 권장을 드린 이유가 사실
0: 네.
1: 쿠싱 증후군보다는 급하게 굉장히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당뇨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를 들면 뭐 혈당이 500에서 600이 넘어간다라고
0: 네네.
1: 하면 당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된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어려운 게 당을 너무 급속도로 떨어뜨리게 되면 뇌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밥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당을 좀 측정을 네. 해보고 만약 당이 정상이다 싶으면 그때는 호르몬 질환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네.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 네.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쿠싱 증후군이?
1: 사실은 이제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좀 분비가 되다 보면 네. 좀 근육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를 잡아주는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올챙이 배라고 하죠. 이제 팟밸리라고도 네. 하는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배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거나 보통 보호자분들이 오실 때 우리 아이 배에 복수가 찬 것 같아요. 어머, 물이 찬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볼록하게 느껴지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배만 이렇게 저는 배만 나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0: 배만 급하게 수정하시는군요. 네.
1: 배만 이렇게 똑 나와 있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다른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티졸이 과다하게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다른 쪽은 점점 아이가 어떻게 보면 홀쭉해지는데
0: 말라가는 것 같은데
1: 말라가는데 배만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네.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배에 물이 찬 것 같아요라고 오지만 사실상은 이게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제 팟벨리라고 하는 쿠싱 증후군의 임상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배가 볼록해지는 거 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피부 쪽에 뭐 아까 털이 좀 빠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게 털 쪽 강아지들 쪽에 있어서는 이제 털 이게 모질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좌우 쪽으로 대칭적으로 등 쪽 하고 배 쪽으로 이제 탈모가 많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모질도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얇아져서 그런 것들 쉽게 캐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피부색이 좀 너무 시커멓게 많이 변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쿠싱 호르몬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콩팥에서 칼슘의 재흡수율이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칼슘은 저희 몸 안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 칼슘을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하게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칼슘으로 침착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피부 쪽으로 침착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슘들이 뭉쳐서 결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결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쪽으로 뭉쳐서 피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칼시노시스 큐티스라고 하는 피부에 검은 점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처럼 마치 점이 난 것처럼
0: 검은 점이 막 생긴 것처럼 보여요?
1: 막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이 아니고 칼슘이 침착돼서 네.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 임상 피부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말한 무슨 배가 볼록해진다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음, 다뇨 이런 것들이 네네. 동시에 막 생기게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임상 증상이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피부 쪽으로 나타나기도 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부가 막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모질이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탈모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피부 자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2차 감염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피부에 무슨 염증이 막 생긴다.
1: 맞습니다.
0: 뭐
1: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2차 감염이 이제 피부를 네네. 통해서 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 때문에 내원을 해주셨는데 원인 자체는 쿠싱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네네. 인해서 피부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서 2차적인 문제로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 질환 자체가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네. 아이들은 오줌을 많이 싸고 어떤 아이들은 배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아이들은 탈모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해서 네네. 각각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캐치를 하셔서 좀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셔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호르몬이 문제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역시 나이 드는 것과 비례합니까?
1: 뭐 무조건 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네. 저희도 뭐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뭐 당뇨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네. 뭐 당뇨가 사실은 저희가 소아 당뇨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에 많이 이렇게 네. 발생하듯이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경성 질환이다라고 네. 구분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뭐 7살에서 8살 이후에 좀 노령으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 같이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는 견종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나이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셨듯이 특정 품종 푸들하고 닥스훈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1: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지 네. 사실은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는 무조건 뭐

0: 보듯이
1: 네.
0: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달라진 점이 평소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0: 네네.
1: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크슝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보호자가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증상이 우리 아이 얘긴데라고 뭐 딱 단정화해서 바로 크슝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갔는데 오히려 다른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크슝 증후군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보호자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크슝인지 확인하는 병원에서의 검사 방법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0: 사실 이제 크슝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다라고 하면 뭐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한다든지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당뇨다, 전당뇨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좀 확립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쿠싱 증후군은 굉장히 아쉽게도 검사 하나만 가지고 이게 100% 쿠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1: 호르몬 검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기가 힘든가요?
0: 호르몬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ACTH라고 하는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가 있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9시간 걸리는 뭐 LDDS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중 검사 UCCR이라고 하는 오중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완벽하게 쿠싱이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세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쿠싱 증후군이 뇌하 수체가 문제인 경우하고 부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뇌하 수체는 이제 뭐 머리 안에 있고 부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고 그 기전도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쿠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검사 방법이 맞고 어떤 검사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100% 임상 증상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아이 상태에 따라 조금씩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9시간짜리 LDST 검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 검사가 좋을 건지 아닐 건지는 사실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좀 검사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검사 방법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분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분비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검사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검사를 한다 하고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잖아요.
1: 저는 병원만 가면 평상시보다 혈압이 진짜 조금 더 높게 나와요.
0: 맞습니다.
1: 항상 그래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 고혈압은 아니니까 아직 약을 먹을 정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0: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민감한데 강아지들은 오죽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떤 자기가 지금 검사를 하러 가는지도
1: 아니,
0: 모르고.
1: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덜덜덜덜덜 떠는 강아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시간 걸리는 검사가 정확도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아이를 병원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8시간, 9시간을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1: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검사 방법이 딱 하나로 이 검사 방법으로 확진을 낼 수 있다라고 100% 말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예를 들면 검사 수치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이런 임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약을 처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러겠네요.

0: 자, 그러면 일단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가능한 질환인가요?
1: 사실은 호르몬 질환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한 게 호르몬 네. 질환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약으로 빼주면 됩니다.
0: 네.
1: 너무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약이 이제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은 많이 분비되고 있는 코티졸의 양을 약으로서 감소시켜주는 틀리오스탄을 약을 처방을 많이 네네. 하는 편이고요. 간혹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90% 정도가 사실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고 10% 정도가 이제 부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쿠싱 증후군이 이제 진단이 되는데 부신 종양성 쿠싱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D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도 기초적으로는 틀리오스탄을 써서 호르몬 농도를 낮춰줍니다. 낮춰주는데 네. 호르몬 농도를 약으로 도저히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적으로 부신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0: 떼버리는
1: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혈압 조절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내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내과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냐라고 하는데 뭐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부신 피질을 약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0: 외과적으로 막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1: 예, 외과적으로 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써서 부신을 녹이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신이 서서히 녹아가겠죠. 줄어 네. 사이즈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0: 그럼
1: 제거를
0: 이제 호르몬
1: 한다.
0: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에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네. 심한 네. 약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내과적인 약을 써서 제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된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약물 치료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0: 완치는 가능한 거겠죠?
1: 사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코티졸 농도가 일정 양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약을 써서 정상 범위 안으로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오히려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 게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쿠싱 증후군이고요.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0: 갑상선도 항진증 저하증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서 일정량의 코티졸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되지 않는 질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부신 피질, 그러니까 코티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을 과도하게 많이 복용을 해서 코티졸 분비를 너무 줄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코티졸 양이 오히려 줄어버리는
0: 너무
1: 경우가
0: 많이
1: 있어요.
0: 줄이면 안 되니까요.
1: 그래서 사실은 코티졸이 너무 많이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지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코티졸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에디슨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에디슨은 질환이라기보다 에디슨 크라이시스, 뭐 대재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분비가 없게 되면 오히려 쿠싱, 오히려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0: 그렇군요.
1: 경련을 막 하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처방을 받아서 코티졸 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면서 네. 약을 알맞은 양을 적당하게 복용하는 게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보호자가 예를 들어 증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고 막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보호자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1: 끊는 거는 오히려 뭐 그냥 코티졸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다음 잔뇨가 심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쿠싱 증후군이 그냥 증상이 다시 발현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번 먹을 거를 우리 아이들이 뭐 피부가 빨리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수의사와의 동의 없이 네. 우리 마음은 알겠어요. 우리 네, 아이가 증상이 네. 빨리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만 먹어야 되는 약을 막 세 번, 네 번 먹인다라고
0: 하시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1: 오히려
0: 거죠?
1: 호르몬 농도가 훨씬 줄어버려서 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전문의하고의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1: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0: 그래서 반드시 뭔가 약을 끊든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문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
1: 네, 맞습니다.
0: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1: 사실 이제 물 마시는 양하고 소변 네. 보는 횟수 정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네. 해서 물 마시는 양이 늘었는지 소변 보는 양이 좀 줄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노령견이 된 이후에는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실 때 호르몬 네. 검사까지 좀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네. 드리고 사실은 뭐 호르몬 검사를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뭐 ALKP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 검사상 좀 높아져 있으면 쿠싱을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단한 뭐 정기 혈액 검사 정도만으로도 네. 쿠싱의 전조 증상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아니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도 건강 검진 중요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게. 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좀 짧게 아주 간단하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하는 건 해야겠죠.
1: 그 코티졸 자체가 이제 근육량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육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배도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줄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무리가 될까 봐 운동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짧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1: 맞습니다.
0: 운동하고
1: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 잘 먹고 예. 정기적으로 정기검진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건강의 기본은 딱 거기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공부에 왕도가 없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계속하는 거.
1: 네.
0: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유지하고 관리하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 네.
0: 올리몬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오늘은 반려견의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마을 골목골목 챙겨봐야 할 생활 환경과 복지 현안들도 참 많아지지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라든가 거리 청소, 또 공원 환경, 그리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 행정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이번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68회 꽃샘 라디오가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희입니다.
1: 장욱자입니다.
2: 네, 박성경입니다.
0: 네, 이 시간 이야기 있는 마을에서는 전주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명 시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을 아침을 아름답게 열어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지요. 꽃구름 속에.